세대를 이어가며 사랑받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원곡 이상의 매력도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중간에 끊어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자, 그 노래는 바로 이 곡입니다. 김현철의 왜 그래?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6: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좋은 것이 오래오래 사랑받으려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보존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부지런히 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잊힌 걸 힘껏 애써 꺼내기도 합니다. 리메이크 곡들을 듣다 보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게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어쨌든 그 가교 역할을 해준다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끼리만 알고 끝내는 건 좀 그렇죠. 더 많이 사랑받고 많은 사람이 누리기도 하고 오래오래 사랑받았으면 하는 거 뭐 그런 게 어디 노래뿐이겠어요. 노래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뭐 요즘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리메이크 된 줄 몰랐는데 어디서 막 그 어린 친구들이 저 노래를 어떻게 알지 싶게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아 어디서 또 리메이크가 됐구나 재탄생을 했구나라고 짐작을 하죠. 그래서 고마운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래? 이 노래는 뭐 노초에서도 종종 전해드리지만 차를 타고 갔다가 그 밤이었거든요. 뭔가 막 그 야경이 약간 마음이 이미 좀 젖어있기도 한데 왜 그래가 나오는데 전주만 들었을 때 몰랐었어요. 근데 한 소절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조금 이랬는데 색다른 또 매력이 있구나. 원곡 못지않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 취해서 들었네요. 자, 오늘 금요일 3부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 둘 함께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 이야기 책으로 써봐 하시는 분들 책으로 써드리진 못해도 제가 멋지게 읽어드릴 테니까 너무 내용이 적지만 않으면 돼요. 그 문자 사연처럼 짧게 주시고 노래 두 곡입니다 이렇게 가끔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조금 곤란하고요. 어느 정도 분량만 맞춰주시면 제가 모자라면 좀 채우고 너무 넘치면 조금 다듬고 해서 월수 금요일에 3부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추 오시는 방법도 알려드려야죠.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 열려 있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소방차의 통화 중 샛돌의 그대를 사랑해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학창시절 어두운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삭이던 밤이 있었다. 수학여행에 낯선 분위기나 숙소의 눅눅한 침구 위에서 서로의 세상을 남김없이 공유하던 시간이었다. 시시콜콜한 농담에도 숨이 넘어갈 듯 웃음이 터졌고 밤을 지새우며 쌓아간 대화들은 다음날의 설렘으로 이어졌다. 그때는 마음을 포개는 일이 가장 쉬운 유대였다. 메시지 알림 한 번에도 우리는 금세 서로의 안으로 달려가곤 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연락은 자연스레 줄어들었고 관계의 소홀함 때문이라기보다 각자의 생활이 묵직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한때 모든 조각을 나누던 사이라도 어느덧 서로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정중히 안부를 묻는 방식이 된다. 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서운해하기보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만의 자리를 지켜내는 감각에 집중한다. 이름만 떠있는 대화창을 열어두고 한참을 머물다가 잘 지내느냐는 뻔한 물음이 오히려 대답해야 할 숙제가 될까봐 화면을 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시기에 멀어진 거리만큼의 여백을 갖는 건 중요하다. 가끔 연락처 목록을 훑으며 그 시절 나눴던 유대가 그리워도 그들의 무사한 하루를 빌어주는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맞는 담백한 우정의 형태다.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제각기 다른 속도로 살아가다 보면 적당한 때에 다시 마주칠 것이다. 꺼진 화면 뒤 이런 믿음이 햇살처럼 머무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떠올린다.

이현석의 학창시절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효정의 복숭아는 아직이다 가운데서 전해드렸어요. 한때는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지금은 소식이 좀 뜸하거나 아니면 아예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좀 소원해지거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조금 멀어진 관계들. 근데 어쩌다 연락처를 보게 되거나 일방적으로 상대의 안부를 그냥 듣게 됐을 때 괜히 좀 미안해지고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서로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이라면 아유, 연락도 한번 못 해보고 미안하네 라는 생각을 상대도 할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요, 평생 같은 텐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의 에너지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나 쉽지 않을 겁니다. 역시나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진짜 붙어 다녔지만 이제는 마음속으로 그들의 안부를,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뭐 우정을 지켜가는 관계도 있을 거고요. 뭐 우정이란 말까지는 좀 거창하다 싶으면 어쨌든 언젠가는 다시 한번 볼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관계도 있을 거고, 어쩌다 연락처 받는데도 아예 그냥 뭐 별 생각 안 드는 그런 사이는 그냥 그 정도에서 마음이 좀 끝나는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도 우정을 지켜갈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1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노추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이 극히 유한 것이지만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대해장강을 이룸과 같이 마음이 극히 미한 것이지만은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되며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아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3장 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1.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0: 라디오로 흘러나온
1: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화이트의 눈부신 그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7283 쓰시는 분이, 예, 아까 그, 친구 생각을 좀 하셨다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마음으로 안녕을 빌어주고 안부를 궁금해하는 그런 사이 얘기에서, 너무나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셨대요. 그런 관계들이 좀 많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 생각엔 약간 정말 너무 막, 뭐 쉽게 말해서 현생이, 현실이 너무너무 바쁘고,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눈만 뜨면 다시 잠자기 전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막 그런 때에 의도하지 않아도 조금 멀어지는 관계들도 많을 거고, 마음처럼 소식을 다 전하지 못하는 사이들이 꽤 있을 겁니다. 마침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소영 씨가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럴 수 있죠. 다들 경험하셨을 거고, 하는 중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경험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우리의 미래에는 또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을까. 막 옆집에 살고 같은 아파트 살고 막 이런 상상이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근데 물론 지금도 가까이에 있고 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도 있지만, 뭐 뜻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늘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살짝 멀어진 관계들이 있다라는 게 가끔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앞에 짧은 글 긴 여운에 여운을 좀 한번 전하려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인사들 나눌까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경미님이 진짜 일찍 오셨는데요. 경미님은 새벽에 기운이 좀 떨어졌었나 봐요.

너무 더워서 창문 열고 자다가 목이 조금 칼칼해져서 일어났습니다. 기온이 좀 내려가 있더라고요 하셨어요. 어젯밤에 저 밤 늦게 편의점에 잠깐 가다가 굉장히 뭔가 뭐지 이렇게 수산함이 느껴지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온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110이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바쁜 한 주가 이렇게도 지나갑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일정들이 많은데 늘 다 해낸다는 건 알면서도 마음이 좀 바빠지네요. 자주 못 와도 이해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 뒤에 건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건 괜찮고요. 바쁜 일정이 많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해지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요. 오늘 다소 일찍 오시는 분들이지만 더 일찍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람구름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1496 쓰시는 분, 또 은선님도 와 계시고요. 은선님은 오늘 약속이 두 건 있다가 두 건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약간 허망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날 있죠. 그리고 되게 기다리던 약속이면은 이거 아 괜찮아 그래 뭐 다음에 보자 하고서 돌아서서 혼자 마음으로는 살짝 울고 있는 거, 너무 기대했으니까, 만나길 고대했고 설렜고 그랬으니까 또 조만간 빨리 보면 되죠. 그리고 오히려 늘 1등 도장 거의 찍으시는 우리 신복수님 이 순서 뭐 몇 등 이거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다른 분들이 동시에 빨리 입장하셨나 봐요. 먼저 와 있어서. 부산 갈매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또 황금박쥐님. 아, 네, 오늘 미세먼지 좀 높네요. 아침에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8439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30년 전 이맘때 저는 고2였죠. 원치 않았던 학교로 배정받아서 별다른 추억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 당시 이 곡의 테이프를 구입해서 들었습니다. 8439 쓰시는 분이 주셨던 시간을 보니까 이 노래가 뭘까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첫 곡이었겠네요. 그죠? 왜 그래? 예. 왜 그래? 아, 맞아. 제가 10년, 20년, 30년 얘기도 했으니까 당연히 그거였겠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 그런 곡들이 이 곡 말고도 많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래 한 20년 전이구나 했다가 아, 아니지? 10년 더 해야지 뭐 이런 거 있고 10년 전이구나 했다가 아니지? 또 여기 10년 더 해야지. 10년 단위가 아무렇지 않게 자꾸 더하기가 돼요. 그런 게 너무 많네요. 그리고 삼성곡일 쓰시는 분 정희님, 또 6617 쓰시는 분도 네 반갑습니다. 꾸리님, 헬스장에서 아침 운동하고 샤워장에서 머리 샴푸하는데 단수되는 공지를 깜빡해서 진짜요? 중간 아니 근데 그래도 뭐 전체 건물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안 그러면 자 지금 하시는 분들 뭐 5분 10분 뭐 이런 공지라도 할 텐데 그죠. 아유 그래도 어떻게 수건을 꽁꽁 싸매고 오셨네요. 그래요 얼른 아예 뭐 이거 창피하고 당황스럽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머리 싸맨 건데요 뭐 뒤에 다시 한번 또 집에서 하셔야죠. 이런 일도 있네요. 자, 레이 파커 주니어의 고스트버스터스 준비했고요.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두 곡 이어갑니다.

노추 덕분에 아침부터 쿵푸 자세를 한번 해봤습니다. 라고 8047 쓰시는 분이 그러셨어요. 좋네요. 그리고 1169 쓰시는 분도 1169 쓰시는 분이라고 제가 읽었네요. 읽으면서도 네, 1169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니까 그냥 너무나 아는 사이 같고 편하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노출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요. 우리가 서로 막 통화하듯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주시는 사연들을 전해드리고 음악들을 같이 듣고 그냥 정해진 시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여서 안부를 주고받는 건 아니어도 뭐 누가 오셨다 오셨다 하면 아이고 뭐 저분도 요즘 잘 지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무시할 게 아니죠. 그럼요. 쌓이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숀 캐서디 다드론런 함께합니다.

쇼킹사드의 다들언론이었습니다. 자, 화정님은 소영님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소영님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만족스럽지 못하셨다면 다음 주를 또 기대해보면서 주말을 예쁘게 보내세요. 12달 중에서 제일 예쁜 달 5월이 곧 마감이네요. 길가에 붉게 눈부시던 장미들도 시들시들 고개를 떨구고 말더라고요. 아쉽지만 새로운 계절을 뜨겁게 맞이해보려 합니다. 사실 저 더위 무지 싫어하는데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그래요. 피해도 피해지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피할 수 없는 거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데 즐기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어쩔 도리가 없다. 건너뛸 수가 없다. 그런 거죠. 너무 멋진 그리고 감동스러운 그런 문자네요. 그리고 496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또 경선님. 경선님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더위가 찾아오니까 또 이렇게 안 보이던 분들도 꽤 보이시네요. 자, 2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람쥐님의 신청곡 코모도스의 이지 전해드려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시작합니다. 3부 첫 곡 이재영 사랑은 유행이 아니야.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2001 뒷번호 쓰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재영의 사랑은 유행이 아니야. 이재영이란 가수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놀랐었다는 그런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와 맞아요. 그 어떤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도 그렇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리고 음색이 일단 너무나 매력적이죠. 요즘은 볼 수 없어 좀 아쉬워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계속 모든 가수가 계속 음악 활동을 하고 뭐 그런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가끔 안부 좀 전해주실 그러면 좋을 텐데 제가 최근에는 우리 이재영님 소식을 잘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근데 또 한 번씩 뭐 특집하고 이러면 항상 나오는 분들 회사 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그중에 우리 이재영님도 계시죠.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추억사연 만나러 가겠습니다. 양수경의 못다한 고백 드릴게요.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3833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작은 식당을 하는데요. 인건비 때문에 2년 전부터는 집사람이랑 둘이서 다 하다 보니까 쉬고 싶을 때 다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엔 아버지 산소에 진짜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산에 오르는 게 쉽지 않은 어머니는 이제 같이 다니시진 않는데요. 오랜만에 간 거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한참을 보시더니 그러시네요. 옛날에 네 아버지 맨날 일만 한다고 뭐라고 했는데 너도 지금 딱 그런 아버지로 산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그날 밤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이 별로 없어요. 늘 다른 지역에 일하러 가시고 어쩌다 오시면 그냥 밥 한 끼 먹고 형식적인 얘기 좀 하다가 가시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큰 아파트 같은 건 아니고 작은 집들을 지어서 파는 일까지 하셨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는 항상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나는 나중에 자식과 가까운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였죠. 추억도 많이 만들겠다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왜 안 그러고 싶으셨을까 하고요. 그래도 어린이날엔 잊지 않고 선물을 챙겨주시던 아버지인데 그에 비하면 저는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들 하나뿐인데도 말입니다. 거기다 식당 운영이 시원치 않아서 맘껏 자기 시간도 좀 갖고 싶을 우리 집사람이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네요. 무인 매장을 할까 지금의 가게를 할까 고민할 때 강력하게 지금의 식당으로 고집한 건 와이프긴 한데 그 이후로 또 너무 당연하게 무급 혹은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는 느낌입니다. 내년이면 좀 더 나아지겠지 그 생각으로 늘 현재를 버티네요. 진짜 한 내년쯤엔 우리 와이프 가게 노동에서 졸업시켜주고 싶은데 아들과도 시간 좀 만들고 싶은데 말이죠. 그때 가서 안 놀아준다고 하면 어쩌죠? 우리 가족 노래방 애청곡을 한번 신청해보고 싶네요. 거북이의 비행기, 싸이의 낙원.

0: about you.
1: 싸이의 낙원,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거북이의 비행기였습니다. 우리 3833 쓰시는 분 가족의 노래방 애청곡이라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 진짜 왜 뭐 부모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난 나중에 뭐 안절해야지 라는 것들이 하나쯤은 있을 텐데, 이제 부모가 돼 보면 아버지가 그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어머니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은 것들도 참 많죠.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좀 다 멀리 계시고 그래가지고 꼭 그 내 손으로 뭐 아이들을 다 키우고 안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죠. 생각만 많이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좀 제외를 해놓고 주위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우고 부모가 돼보고 이런 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그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로 만나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걸 다 하셨는지 모르겠다. 입만 열면 그런 얘기로,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외벌이로 아버지가 혼자 버시고 어머니가 그걸 쪼개서 살림을 하시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흔했던 시절에, 아니 정해진 월급은 뻔한데 뭐 요즘처럼 재테크 방식의 다양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해가지고 뭐 3남매 4남매 혹은 그 이상도 그렇게 공부시키고 도시락 싸주고 다 하셨을까,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진짜 저도 자식을 키워보진 않았어도 그 생각에는 같이 물음표를 많이 달아요. 정말 신기해. 우리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3833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항상 멀리서 일을 하시고 자주 못 오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왜 항상 아버지는 이렇게 멀리 계신 분인 건가, 가족을 좀 가까이 두고 지내야 될 텐데 나는 그래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잠시 왔다 가는 아버지가 안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으나 사는 게 바빠서, 그리고 식당 운영 맞아요. 인건비 때문에 직원을 따로 이제 쓰시다가도 직접 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쉬는 날, 그런 날 못 쉬죠. 못 쉬고 또 쉴 수 있다가도 만약에 뭔가 요즘 이게 좀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아우 이날 좀 더 해서 이런 마음도 생길 거고요. 그래요.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다른 대안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세 분이서 노래방도 가끔 가시고 한대요. 그럴 때 많이 부르는 노래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오늘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6613 뒷번호 쓰시는 분이 노추님 안녕? 이라고 인사를 주셨네요. 42년 전 안양 박달에서 근무하고 우정을 약속했던 친구 백철균, 장봉준, 목진덕, 김진선 동기들 보고 싶다. 연락 바란다. 이렇게 제가 전보처럼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청하신 노래를 지금 3부 끝곡으로 하게 할게요. 안재욱의 친구 전해드려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카푸초코 김정태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던 바다새의 바다새 함께 했습니다. 아, 이런 노래 들으면 이제 정말 약간 그 여름 느낌 제대로 그런 생각이 좀 드나요? 들죠? 김선숙님, 오늘도 무지 더워요. 땀 한 바가지 흘렸네요. 풀은 왜 그리도 잘 자라는지요? 점심엔 친구들과 열무 비빔국수 해 먹으려고요. 오늘 같은 날 딱입니다. 라고. 진짜 딱이네요. 그리고 풀이 진짜 빨리 자라죠. 뭐 조금만 사람 손 안 가면 막 진짜 사람 키처럼 막 자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매일매일 아침 일찍 거의 뭐 새벽에 일어나서 풀 뽑죠. 뭐 솎아내고 심을 거 심고 거둘 거 걷고 정말 아침 시간을 남들의 한 몇 배로 알차게 보내죠. 우리 선숙님. 요즘 건강 괜찮으시죠? 그리고 1785 쓰시는 분도 네, 반갑습니다. 듣기만 하다가 한마디 인사 건네면 좀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저 그럼요. 이게 또 절대 강요도 아니고 바쁘실 때 문자 참여 못하신다고 뭐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지만 이렇게 문자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럴 때 저도 같이 인사하는 그 기분이 들기는 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6285 뒷번호 쓰시는 분, 아이들 어릴 때는 5월이 진짜 너무 바빴는데요. 지금도 바쁘지만 그때와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아, 그쵸? 아이들 어릴 때는 어린이날도 어린이날이지만 5월에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진짜 좀 많기는 하죠. 그죠? 요즘도 그렇겠죠? 뭐 어디서 이벤트 하거나 학교에서 뭘 해도 다 5월에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도시락, 예전에는 도시락 그러면 김밥, 특별한 날 도시락은 김밥이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김밥 재료를 가장 많이 사는 달도 5월이었다고 그러던데요. 자, 그리고 현미님은 네, 조금 일찍 가

하셨군요. 아이고, 인사를 못 나누고. 네. 그리고 은정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화정님이 아까 신청하셨던 노래였는데 이용의 사랑, 행복, 그리고 이별 지금 준비해 드릴까요?

권영섭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3973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은하님께서 방금 그 도시락하면 김밥 그 얘기를 듣고 주신 것 같아요. 김밥 재료가 많이 싸야 될 때 은근히 많이 듭니다. 라고. 그렇죠. 그리고 재료비도 재료비고요. 제가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진짜 제 기준으로는 손이 많이 가는, 먹을 때만 편하고 손이 만들 때는 많이 가는 음식이 아닐까. 아, 근데 요즘은 워낙 그 퓨전 김밥이라는 표현도 굳이 뭐 쓸 필요도 없이 별의별 김밥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렇지, 내용물을 어떻게든 맛있게 넣으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메뉴로 바뀔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 게 김밥이지 싶다가도 가끔 진짜 그냥 옛날 집에서 엄마가 금방 말아주던 그 김밥, 금방 한 거, 예, 그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뭐가 들어간 게 많으니까 정말 딱 김밥, 정통 김밥.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 시금치 대신에 이제 그 여름 되면은 상하지 말라고, 시금치 빨리 상하니까 오이 넣는 집 많으시죠? 저희 집만 그랬던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이를 넣고 그러면 오이가 들어가면 이제 여름이구나, 시금치가 들어가면 이제 여름이 아니구나, 약간 뭐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김밥 맛있죠? 특히나 금방 한 거, 마지막에 그 꼬리 부분 금방 한 건 제가 해도 맛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꾸리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들을까요? 동물원의 해아동 준비했습니다.

동물원의 해화동에 이어서 한 곡을 더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날의 오래된 친구였어요. 자, 벌써 금요일 인사를 해주신 분들이 많으시죠. 제리님은 따뜻한 6월에만 따뜻한 6월에 네 따뜻하죠.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도 더위가 대단할 거라고 하는데 만나보자고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올여름 예보가 또 뭐 여름에 올여름 더위 대단하다 이렇게 시작 안 했던 최근 몇 년만 봐도 뭐 올해는 안 더울 것 같다 이랬던 적은 없어요. 없는데 또 그래도 이런 말 들으면 움찔 한번 하게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김정태님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멋진 날 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4689 뒷번호 쓰시는 분도 주말에 할 게 많은데 더우니까 하기가 싫다고. 그럼 그 기분 알죠. 근데 또 안 할 순 없죠. 해야 할 일은 더워도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할 건 해야 하니까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또 먹는 것 때문에 상한 거 드시고 배탈 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마돈나의 Take a Bow 듣고 싶다고 하신 우리 선아님 듣고 계시죠?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인연과 관계가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해 모든 일에 예를 잃지 않으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않고 길이 즐거움이 변하지 않는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친구.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거나 관계가 대면대면한 사람을 대할 때 대부분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지인들을 대하는 모습은 다를 때가 많죠. 나는 주위 인연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서로를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허투루 대할 때도 많은 것 같은데요. 친하고 가까운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존재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신중하게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친하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했던 건 아니었는지, 가깝다는 생각에 예의를 지키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원불교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어드,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엔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버붐의 향기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만나봅니다. 박보람, 해화동,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함께라는 은혜.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경계입니다. 경계는 인과 이치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일들을 뜻합니다. 곧 나와 관계되는 일체의 대상을 말하는데요. 생로병사, 희로애락, 빈부귀천, 십이이해, 염정미추, 삼독오욕, 부모형제, 추나추동, 동서남북 등 인간생활에서 맞게 되는 모든 일과 환경이 다 경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경계는 십이선악이 분간되는 한계를 말하기도 하고 수행으로 도달한 결과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 일이나 물건이 어떤 표준하에 서로 이어 맞닿는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인간은 항상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경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되며 경계가 곧 삶의 내용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경계가 찾아온 순간 알아차리고 마음을 돌리는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원불교에서는 역경과 순경 또는 내경과 외경으로 구별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경계를 역경, 순경, 공경으로 구분하셨는데요. 사람은 항상 경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3대력도 현실의 경계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참 가치도 경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천만 경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경계에 끌려가거나 물들지 않고 나와 경계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가 되는 경지, 곧 주객일체, 물심일여의 경지가 바로 해탈을 향한 세계라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경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일상수행의 요법.

글을 쓰다가 고개를 들어 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잦아들지도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오래 내리는 비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 비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헛헛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안부를 물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 제 말투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에 신경이 쓰여 짧게 대답하고 괜히 툭툭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짜증을 섞어버린 채 통화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살 출가 후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함께 살던 시간 못지않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간 시간이 길어지니 문득문득 가족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힘들거나 지칠 때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아, 엄마 보고 싶다. 여러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리움이기도 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무조건 내 편이라는 어떤 편안함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보고 싶다가도 막상 전화를 하거나 집에 가서 얼굴을 마주하면 그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늘 비슷합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먼저지만 막상 마주하게 되면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상황들이.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며 여기며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가깝기에 어쩌면 더 많은 정성과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젊은 모습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노쇠하고 약해진 모습을 보면 먹먹하니 울컥한 감정이 상당히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툭툭대고 있는 저에게 항상 말하곤 합니다. 오늘 전화할 때는 끝까지 들어보자. 그냥 들어주자. 그랬어? 상냥하게 말해보자. 말의 온도를 낮추지 말고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자고 말이죠.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이 작은 차이가 전화를 끊은 뒤 마음을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이다론 교무님의 글 따스한 전화 한 통 만나봤고요. 이어서 잔나비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 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님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버붐의 향기 만나볼게요. 창작성가입니다. 나에게.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성가 82장과 83장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성가 82장의 제목은 세상의 강자들아입니다. 부제는 진화의 노래인데요. 진화란 범부 중생이 차츰 불보살로 증급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공부와 사업이 점차 향상 발전해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정산종사님께서는 진화의 근본은 교육이요, 교육 가운데에는 정신교육이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916년 5월경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대각 직후에 시국을 살펴보신 뒤 제자들에게 최초 법어를 설하셨는데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의 내용이 성가 82장 세상의 강자들아입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 강자가 되는 법을 익히고 약자를 보호하고 이끄는 법이 성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개인의 발전과 진화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상의 발전과 진화도 그 근본이 된다는 것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진작부터 강조하셨죠. 마음 공부를 통한 강자와 약자의 협력과 조화는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더 넓은 세상에서도 이상적인 발전으로 감동의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을 겁니다. 강자는 마음을 넓히고 약자는 마음을 키우고 자타력을 병진해서 강자는 영원한 강이 되게 하고 약자는 타력에 의지해 자신할 만한 자력을 세우기 위한 노래를 통해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 종교인의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그 다짐을 다시 한번 다잡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 상대심과 경쟁심은 없는지, 나는 모든 일을 하고 또 강자로서 약자를 지도할 때 감화와 감복으로 진화의 도를 실천하는지 생각하면서 강약의 조화를 만들어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감동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성가 82장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만

원불교 성가 82장 세상의 강자들아 진아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원불교 성가 83장을 만나볼 텐데요. 성가 83장의 제목은 사람을 지도하기입니다. 부제는 지도인의 노래인데요.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최초법어에 네 번째에 등장하는 조항입니다. 1조는 지도자의 지적 능력, 2조는 신용 있는 지도자, 3조는 사리를 취하지 말 것, 4조는 매사에 지행대조 등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봉건적 관료사의 지배계급은 신분과 권위를 앞세워 독선적이고 사리사욕을 탐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에는 소홀했죠.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은 모든 분야의 지도자가 공통적으로 견지해야 할 덕목을 제시함으로써 존경과 신뢰, 전문성 등의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 끊임없이 자신을 반주하며 성장하는 지도자의 모범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과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삶에서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지도인, 스승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큼 든든하고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 드디어 지도인으로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봐야겠죠. 일상 속에서 잘 배운 사람이 성장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그 과정에 변치 않는 신심, 신성이 바탕돼 있다면 그런 지도인은 참으로 믿음주고 든든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성가를 통해 지도인의 입장도 되어보고 또 지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성가를 불러보면 좋을 듯합니다.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갖고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며 사리를 취하지 않는 지도인이 많은 교단, 이런 세상이라면 생각만으로도 풍요롭고 행복과 은혜가 가득하겠죠. 또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다면 긍정과 성장의 에너지가 나에게도 크게 미칠 듯합니다. 마음 공부로 삶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지도인의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는 염원을 담은 성가 83장 바로 만나볼까요? 사람을 지도하기, 지도인의 노래입니다.

잠시 안내드립니다. 6월 1일은 원불교의 6일대제일입니다. 6일대제는 명절대제와 함께 원불교 이제 가운데 하나로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재불재성과 부모, 선조, 일체의 생명을 추모하는 향례를 올리는 날이자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운 추모의 마음과 정성으로 추원보본의 예를 올리는 6일대제, 원불교의 모든 교단과 기관에서 기념식을 올리게 되고요. 중앙총부에서 진행되는 6일대제 기념식은 6월 1일 오전 10시 중앙총부 반백령 기념관에서 거행됩니다. 이번 기념식 원음방송 라디오에서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원포털과 원불교 너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원음방송 TV에서는 오후 7시에 녹화 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영원한 빛이여.

0: 원불교 알림 책.
1: 원불교 전북교구 대각기구절 기념전이 내일까지 전북교구청 화동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기념전은 대성교당 강덕윤 작가의 작품들로 마련됐는데요. 원불교 이론상 진리의 모습을 작가의 관점에서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 전시회입니다. 원불교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여름 훈련 프로그램의 기획력과 진행 역량을 높이고 훈련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지도자 훈련이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원불교 강남교당에서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다양한 레크레이션 강의와 마인드 히어로 워크북 시간, 어린이 성가 익히기 등 알찬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청소년 여름 훈련을 준비하는 출가 재가교도 4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테니스에서 서브를 넣을 때는요, 꼭 지정된 위치, 대각선 박스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요. 그 예측 가능한 첫 번째 서브에 선수들은 100%의 힘으로 플랫 서브를 꽂아 넣는다고 하죠. 시속 200km의 그 강력하고도 어려운 서브의 성공률은 60% 안팎. 그런데도 선수들이 주저없이 온 힘을 다하는 이유는 바로 세컨드 서브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테니스가 단순히 공을 주고 랠리를 넘어 매 순간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가 된 비결, 어쩌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 믿는 구석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든든한 두 번째 기회를 두고 오늘도 공격적인 도전 승부를 걸어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페퍼턴스의 찬스로 시작할게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은이 화이트티.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요즘 날이 좋아서 그런지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죠. 테니스도 그 중에 하나고요.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코치들이 초보자들에게 서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전략이라면서 말이죠. 만약 테니스의 서브가 한 번뿐이었다면 그런 공격적인 서브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그런 서브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기회는 사람에게 도전,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오전 100%의 힘을 쏟아부었던 나만의 첫 번째 서브가 코트 밖으로 살짝 삐끗하셨을까요? 하지만 낙담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5회, 세컨드 서브가 남아있잖아요. 네, 테니스의 두 번째 기회처럼 오후에는 조금 더 과감하고 자신 있게 나만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군다나 기분이 좋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출석 문자 에너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별의 Fly Again, 테이의 멋진 인생.

별의 Fly Again, 태희의 멋진 인생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539 쓰시는 분이 희원씨 오늘 아침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번 달 다이어트는 아 망했다 싶었거든요. 근데 라디오를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점심부터 다시 세컨드 서브 넣으면 되죠. 뭐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2539님 다이어트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 지금 저녁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침으로 삼겹살을 드셨다? 굉장히 잘한 선택입니다. 저녁에 드시는 것보다는 아침을 이렇게 든든하게 드시는 게 훨씬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를 하신다 하더라도 아침에 드신 게 아주 잘한 선택이세요. 네, 아침에 100% 넣고 점심 때 한 80% 넣고 저녁 때 약간 빈약하게 가면 됩니다. 예,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칭찬해요. 신복수님께서는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5월 한 주 한 달도 수고 많으셨어요. 꾸벅. 오늘은 조금 일찍 출근하면서 사전투표하고 왔답니다.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행복 만들어가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죠. 혹 6월 3일 날 지방선거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미리미리 가셔서 소중한 한 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복수님 잘하셨어요. 칭찬합니다. 뒷번호 7121 쓰시는 분이 출첵해요. 저 사전투표하고 왔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투표소 가는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금요일 점심에 큰 숙제 하나 끝낸 기분이라 아주 홀가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뒷번호 6348 쓰시는 분은 지방으로 납품 가다가 차 안에서 라디오 채널을 돌리는데 희원 씨 목소리가 딱 잡히네요. 졸음운전 방지용으로 라디오를 켰다가 세컨드 서브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운전하느라 삐끗해던 허리를 쭉 펴고 오후 배달지도 안전하고 자신 있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두 시간만큼은 책임을 져 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실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어반자카파의 드라이빙 투 유, 이윤재의 보사차차.

어반자카파의 드라이빙 투 유, 이윤재의 보사 차차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들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앤톤의 Close to Me.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0: 비타민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 주의 마지막이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죠. 여기 흐뭇한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소소한 이야기부터 내 인생에 남을 만한 거창한 일들까지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뒷번호 8915 쓰시는 분이 주말에 가족여행이 있어서 오늘 출근길에 미리 사전투표 완료했습니다. 투표도 했고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부터 여행이라니 지금 심장박동이 평소에 두 배네요. 신나는 노래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주말에 가족여행 가시는군요. 좋죠. 예, 이맘때 여행 가면 참 좋고 어디로 가든지 가족들이랑 가면 행복합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심장박동에 무리 오지 않게 예, 설렘만 가득 안고 다녀오세요. 뒷번호 3004 쓰시는 분은 생애 첫 투표를 사전투표로 마친 대학생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고 나오는데 햇살이 엄청 눈부시더라고요. 괜히 내가 어른이 된 것 같고 뿌듯한 정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대학생이면 이제 어른이시죠. 그럼요. 사전투표 처음으로 하신 것 예, 칭찬하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뒷번호 1657 쓰시는 분은 희원님, 벌써 에어컨 켜야 하는 날씨인가요? 운전 중인데 차 안이 후끈해서 결국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래도 창밖으로 보이는 초록색 나무들이 참 예뻐서 기분은 최고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직 에어컨을 안 키셨군요. 아, 저는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창이 좀 넓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에부터 앞에까지 거의 창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뚜껑이 오늘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뚜껑이라 하면 머리를 얘기하는데. 어우, 머리카락이 정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돋보기로 머리를 태우는 건 아니지만 햇빛을 통해서 투과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실험을 하잖아요. 어우, 내 머리에 돋보기로 대놓은 줄 알았잖아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아, 에어컨을 진즉부터 틀었습니다. 오늘은 틀으셔야 됩니다. 예, 그럼요. 노래 두곡 이쯤에서 띄워드릴게요. 러브홀릭의 동화처럼 스웨터의 별똥별.

러브홀릭의 동화처럼 스웨터의 별똥별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7477 쓰시는 분께서 희원님 벌써 금요일 한 주가 이렇게 또 지나가다 봅니다. 태양은 이글이글대지만 용감하게 거리로 나왔어요. 약속이 있거든요. 버스 정류소까지 걸어왔을 뿐인데 땀이 주르르 흐르네요. 얼른 버스가 왔으면 좋겠어요. 에어컨 빵빵 나오고 있겠죠? 가끔 불어주는 바람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라고 보내주셨는데 누굴 만나러 가시길래 이렇게 또 기분이 좋으신 게 저한테까지 느껴지는 거죠. 버스는 시원할 겁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약속도 그 시간도 즐겁게 보내세요. 전호성님은 희연님 5월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호성님도 5월 한 달 동안도 꽉꽉 채워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6월도 잘 맞아봐요. 뒷번호 9036 쓰시는 분은 반려견 초코랑 산책 나왔다가 지쳐서 둘이 같이 그늘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초코도 더운지 혀를 내밀고 떼고 있는데 그 모습마저 귀여운 맑은 금요일입니다. 좀만 더 쉬었다가 집으로 꾸고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랜만에 초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9036님 슬쩍 더 있으시다가 들어가실게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쇼네 웨이백 홈.

션의 Way Back Home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814 쓰시는 분께서 금요일 정오는 언제나 사람을 설레게 하는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오전 내내 쏟아지는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꽉 찼었는데 점심 먹고 라디오 부스에서 흘러나오는 희원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사르르 녹아내리네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도 살짝 미지근한 게 진짜 완연한 봄과 여름 사이 같습니다. 남은 오후 근무도 이 기분 좋은 에너지로 기운 내서 버텨볼게요.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3814님, 그럼요. 오늘은 금요일 조금만 더! 예, 버티시면 내일 토요일 일요일이 남아있습니다. 3814님 화이팅! 예, 전해졌겠죠? 네,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오늘 이어질 3부는 백투더9020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또 몇 년도로 과거 여행으로 흘러가서 노래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 뒷번호 8824 쓰시는 분의 신청곡 로즈의 바다가자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 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 애락을 초월해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 애락을 노복같이 부려쓰므로 이로 인해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의 스윗 케미.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운.

0: 비타민 효소인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뿅.

Back to the 9020. Oh yeah, 봉지스파리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묻어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2008년 5월 넷째 주 순위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똑같은 계절 속에 그때는 어떤 노래들로 채워졌을지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5월 넷째 주 20위네요.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가 차지했습니다. 발표됐을 때보다 예능에서 언급되면서 더욱 인기가 많아진 곡이죠. 박명수에게 이런 감성이 있었나? 충분히 놀랄 수 있었던 곡 바보에게 바보가가 20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9위 곡은 주얼리의 One More Time이 차지했네요. 5집 타이틀곡이고요. 이탈리아 댄스 가수 잉그리드의 곡을 리메이크한 곡이었습니다. 원곡과는 다르게 중독성 강한 곡으로 새롭게 꾸며져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One More Time이 19위에 있었네요. 이어지는 18위 곡은 MC몽과 박정현이 함께한 죽도록 사랑해가 차지했네요. 인트로 부분이 너무 인상적인 곡이에요. 앨범 발매 전에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의 영상을 담았고 이 곡을 노래 앞부분에 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 죽도록 사랑해가 18위에 있었네요. 백투더 9020 노래에 실려 추억까지 더듬어 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20위를 차지한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박명수의 바보가 바보의 바보에게 바보가 예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네, 한 곡 띄워드렸고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08년 5월 넷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습니다. 17위는요 다비치의 데뷔곡이었죠. 슬픈 다짐이 차지했네요. 이효리, 엄정화 등 쟁쟁한 여가수들이 복귀를 한 시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던 다비치였어요. 이후에 후속곡으로 연속 홈런을 친 다비치의 슬픈 다짐이 17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6위 곡은 마이티마우스의 사랑해가 차지했습니다.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그들과 피처링을 윤은혜가 하면서 사랑스러운 분위기까지 가져갔던 곡이에요. 힙합 듀오의 데뷔 싱글 앨범 사랑해가 16위에 있었네요. 이어지는 15위 곡은 VOS의 Beautiful Life가 차지했네요. 이때 VOS 하면 따라 붙는 수식어가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화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화려한 스케일과 창법으로 어우러진 노래를 담았는데요. 가장 기대되는 그룹으로 꼽혔던 VOS의 Beautiful Life가 15위에 있었습니다. Back to the 9020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6위를 차지한 마이티 마우스 윤내 사랑해.

마이티 마우스 유노네 사랑에 띄어드렸습니다. 백투더 9020 오늘 2008년 5월 넷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4위는 이승기의 다 줄 거야가 차지했네요. 이승기의 두 번째 리메이크 앨범 타이틀이었는데요. 녹음할 때 원곡자인 조규만이 직접 편곡과 연주, 녹음, 믹싱 전 과정을 함께여서 그런지 원곡 느낌이 많이 나는 곡이기도 합니다. 기승전결이 확실했던 곡 이승기의 다 줄 거야가 14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3위 곡은 김종욱의 그대만이가 차지했네요. MBC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알렉스 신의 테마곡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프로의 인기와 더불어 노래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김종욱의 그대만이가 13위에 있었네요. 이어지는 12위 곡입니다.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이 차지했네요. 특유의 차분한 멜로디에 나도 모르게 이끌렸던 감성, 이런 게 모던 록이다 싶은 곡이에요. 넬의 서정성을 극대화했다는 평을 받았던 기억을 걷는 시간이 12위에 있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11위 곡도 바로 만나볼게요. 12위를 차지한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2008년 5월 넷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1위 곡은요. 바로 거미의 미안해요가 차지했습니다. 이미 데뷔 때부터 완성된 가창력이라는 평을 받았던 가요계의 디바와 빅뱅의 탑이 만난 것만으로도 아주 화제가 됐던 곡이죠. 네, 이 곡 거기에 일렉트로니카 장르의 유로댄스곡 파격에서 오는 신선함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곡인데요. 세련미 넘치는 곡 미안해요가 2008년 5월 넷째 주 11위 곡이었네요.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3부 마치고요. 4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인이 여쭙기를 진급과 강급은 반드시 수행 여하에만 따라서 되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진급과 강급에는 자연이 되는 것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있으니 자연으로 되는 것은 천지에 운행하는 도수에 따라서 저절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 것이요, 인력으로 되는 것은 수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서 각자 업인으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7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초르마 물렀거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초르마 물렀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쿠르티스의 레드레드 인크레더블 지노션 타블로의 오빠차 가스세븐의 하드캐리 띄워드립니다.

커르티스의 레드레드 인크레더블의 지너션 타블로의 오빠차 가스보다 하드캐리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백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7615 쓰시는 분이 강남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인데 차가 많아요. 가는 길에 5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딸의 점심시간을 이용해 커피 한잔 마시기로 했네요. 오랜만에 딸 얼굴도 볼 수 있고 볼 일도 잘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진짜로 잘 풀리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딸인과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언제나 소중하죠. 잘 만나고 오세요. 홍은님께서 저도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뒷번호 2389 쓰시는 분께선 평일 동안 묵혀둔 은행 업무 보고 투표까지 하느라 이 더운 날 많이 걸었네요. 땀은 나지만 금요일 낮 특유의 여유로운 공기가 참 좋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이상하리 많지 금요일은 여유가 좀 있는 느낌이에요. 그쵸? 아무리 바빠도. 예, 좋습니다. 뒷번호 5848 쓰시는 분께서 항상 일하면서 들어요. 한창 지칠 시간인 점심시간에 희원님의 활기찬 목소리와 좋은 노래 덕에 언제나 활력을 얻어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나 감사해요. 네, 산상 같은 여자 김희원입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제이레빗의 팥빙수, 유나의 아이스크림.

제이레빗의 팥빙수, 유나의 아이스크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7615 쓰시는 분이, 언니 저 딸한테 차였어요. 점심 간호사 쌤들과 먹기로 했다고. 저 지금 혼자인데 뭘 해야 할까요? 라고 눈물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 요즘에 그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영화가 많이 나왔고, 그 전지현 씨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따라하는, 예, 전천, 예, 고 할머니를 따라하는 우리 또 코너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여름을 또 시원하게 시켜줄 공포영화도 나와 있고, 그래서 영화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슬쩍 눈을 돌려 영화관으로 한번 직행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가보시고, 또 시간대에 맞는 영화가 있으면 영화 한번 보고 들어가세요. 그럼요, 그럼요. 뒷번호 1878 쓰시는 분께선, 오늘 날씨 정말 여름이 코앞까지 찾아온 것 같네요. 점심을 먹고 아이스 라떼 한 잔 사서 공원을 산책하는데 초록빛 나뭇잎들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등 뒤로 땀이 살짝 배어날 만큼 덥지만 내일이 주말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이 더위마저 달콤하게 느껴지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다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고 다가오는 6월도 행복하게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더운 날은 진짜 아이스 커피, 예, 혹은 약간 달달한, 예, 당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모카? 뭐, 아니면 바닐라 라떼?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예, 오늘은 아이스로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6월도 우리 행복하게 보내보아요. 뒷번호 4517 쓰시는 분께서는, 오늘 날씨가 더워서 친구랑 같이 PC방으로 대피했네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 끝곡은 듀스의 여름 안에서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승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법인기도 당시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해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원불교 교존 대종경 서품 1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최경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멋진 인생 박정식.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살면서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다 하는 다짐 자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이죠. 그 결심이 매번 마음먹은 대로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되고 나면은 내가 그럼 그렇지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면 어떻습니까? 사흘 뒤에 또 결심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새로운 다짐을 한다는 건 내가 더 잘 살고 싶다 하는 아주 건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혹시 나의 다짐이 무너졌더라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일어서시면 되니까 말이죠. 자, 즉시 가게 하루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박주희입니다. 소문 좀 내주세요.

0: 안녕들 오십니까? 예, 저 허식이 이장이에요. 오늘도 말입니다. 내가 아주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거시기한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이 거시기 무엇이냐, 그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우시는 그 거시기 저 시골 그 할머니들이 계셨는데요. 복지관 선생님께서 글자가 재밌게 깨치라고 랩을 가르쳐 드렸다네요. 근데요, 이게 아주 대박이 나버린겨. 영감 먼저 가고 적적했는디 학교 가니 동무 있고 냅도하니 정천이다. 예예 하면서 직접 가사도 쓰시고 청년들이 만들어준 무대를 아주 싹 뒤집어 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말로 거시기했습니다. 할머니들이 8인조 랩그룹으로 뉴스에 나오셔서 나의 8순에 랩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하면서 소녀처럼 환하게 우셨는디요. 다들 참말로 거시기엽디다. 이 도전하시는 모습 참 거시기하게 멋지지 않았습니까? 예, 배움에는 나이도 없고 정답도 얻는 것이요. 우리도 그 기세 이어받아서 신나게 내 인생 살아봅시다.
1: 그래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인생은 번전 전우주입니다. 문초희의 10시 50분까지 들어보실래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잘 선곡이 안 됐던 노래 잠깐의 맛으로 느껴보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유선봉 그 사람 향기. 자, 김희성 씨가 벌써 한 주에 끝따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좋은 방송 좋은 예 가요 세상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신복순 씨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투표하고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방송 좋은 예 가요 세상 함께합니다.

이현성 그 사람 향기였습니다. 거창의 이현수 씨 오늘 집과 지뢰차 급하게 부산에 왔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요. 고속버스 안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창원의 변재인 씨 나란 오후를 행복한 오후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너무 즐겁고 행복하시다고요. 독산호 한양님 한양에 입석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조승우의 꽃바람 여인 주셨습니다. 부산의 김창석 씨 화창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충성 어서 오세요. 이인자 인생

어느새 마지막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라고요. 마음은 아직 저 뒤 1월에 머물고 있는데 빠르게 바쁘게 달려가는 세월을 찾아가기 힘들어서 마음을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어느새 5월의 반이 휘리릭 가고 있네요. 흐르는 세월을 놓칠 순 없어도 평일 오후 늘 웃음과 행복으로 채워주는 최고의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에 가는 세월의 심을 가져봅니다. 재경씨 어서 오십시오. 송영아씨 하루 일과 중 2시를 기다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산멋쟁이님도 어서오세요. 남산 차만 타면 오는데.

남산 차만 타면 오는데. 자, 민경이의 노래 뒤도 안 보는 여자. 조수영님께서 행복 만땅, 즐거움 만땅, 희망 만땅 주시는 좋은 해가상. 저는 새벽 근무 마치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사전 투표도 할 예정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표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왕이 이수함 씨. 일 비가 오더니만 오늘은 활짝 했어요. 아주 주말 농장 덥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야채들이 많이 컸네요. 항상 즐거운 방송 재밌어요 하셨어요.

네, 민경이 티도 안 보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빠른 노래들을 3부에 전해드리죠. 네, 신나게 듣고 싶은 노래들 미리미리 신청하셔도 되고요. 또 중간중간 2부 3부에 듣고 싶은 노래들 4부에도 듣고 싶은 노래들 있으시면 네, 장르의 상관이 있습니다. 트로트 좀 템포는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백남봉의 청학동 훈장날이 전해드립니다. 부안이죠. 부안의 민호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르 이탈. 자, 연휴 저 주말에는요 뭔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전화보다 편지가 그리운 분들, 장리탈곡 편지 들으시면서 편지를 한번 써보실까요? 최정환의 편지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은 미용실을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오랜만에 가서 디자이너 선생님의 손길을 거치고 나면은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멋지고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건물의 내 모습을 괜히 비춰보기도 하고 말이죠. 미용실 다녀온 날은 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걸음이 한결 가볍고 오늘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말이죠. 내일 아침부터는 꼭 이렇게 하고 다녀야지 하는 다짐도 해봅니다만은 다음 날이면은 평소대로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용실에서의 재미난 얘기들 신청곡으로 또 신청하시면서 함께 보내주시면 네, 얘기도 나누고 노래도 전해드리는 시간 되겠죠. 배일호입니다. 오빠, 채윤아, 당신 없인 못 살아.

가사로 만든 이야기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젊은 날에는 사랑이 뜨겁고 설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화려한 말보다 우리 곁에 있어주는 마음에 더 깊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끝까지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살다 보면 사람의 얼굴에도 세월이 쌓인다. 웃음 뒤에 감춰진 걱정도 생기고 아무 말 없이 견뎌낸 상처들도 마음 한 구석에 남는다. 특히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 아픈 마음도 쉽게 말하지 못한 채 오늘도 괜찮은 척 살아간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참 많이 미안했고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내 곁에서 묵묵히 버텨준 사람에게 이제야 겨우 그 말을 꺼내게 된다. 좋은 옷 하나보다 비싼 선물 하나보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더 늦기 전에 전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인생은 결국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힘든 날도 있고 지치고 외로운 날도 있지만 서로 기대어 살아가기에 다시 웃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손을 잡아주는 일, 말 없이 안아주는 일, 그리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놓인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힘든 하루를 눈빛만으로도 이해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견딜만해진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고맙다고, 미안했다고,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오직 나 하나만 믿고 살아준 그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다.

여행 가세요? 부부간의 손잡고. 근데 그 부부간에는 사랑의 표현이 좀 많이 익숙하지가 않죠. 예전에는 많이 했을 텐데. 네. 대구의 이영국 씨가요. 한 시간 더 연장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그럼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 프로그램을 4시에 끝나는 게 아쉽다는 얘기죠. 예. 고맙습니다. 네. 대구 시동구 재영아 씨. 장태의 도라지꽃 모종의 인생 주현미의 주황산 이수진의 님이 좋아까지 쭉 신청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5월의 마지막 주 해성사랑 사브리나 출제갑니다. 저는 미용실만 가면 이상이 많이 졸려요. 포머를 내도 커트를 내도 거의 100% 졸다가 잠듭니다. 얼마 전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더니 원장님께서 웃으시면서 집에서는 잠 안 자고 뭐 하셨어요 하시는데 민망해서 빵 터졌습니다. 미용실에 의자에 앉으면 왜 그렇게 잠이 쏟아지지? 저도 그래요. 네. 백음성의 연정 신청하신 분 계셨고요. 그림에 만나 왔던 날의 공기는 묘하게 설렌다고 하셨고요. 저 오늘 너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내일 친한 언니들과 대전 동학사로 펜션빌로 힐링하러 갑니다. 며칠 전에 계획 잡고 가서 할 놀이까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여행은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다녀와서 재밌는 후기글도 올려 보겠습니다. 좋은 날 트로트 빠질 수가 없죠. 진해성의 사랑스 한번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주현미 어제 같은 이별 전해드립니다.

0: 사랑을 전해주는 아주 작은 사랑새가 살았어요.
1: 2부 마지막 곡 티네성의 그 사랑새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 본 것 같은데.
1: 아니 여기 도대체 어디고 어디서 봤더노?
0: 아니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니 저긴가?
1: 아 진짜 너 골치 아프다 진짜.
0: 저기 한번 봐봐.
1: 어 저 맞네. 있어 봐봐. 노래 이제 시작한다. 가사는 비슷하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만 좋은 나부로 만든 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1.
3: 이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청춘아 세워라. 예. 그러니까 말이죠. 네, 세워라 청춘아 어디 가느냐. 강진의 노래로 네, 금요일 3부 문을 열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신나게 달려보는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달려봅시다. 가요 가요 달려 가요. 오늘은 함께 즐기는 날. 예, 빠른 리듬의 노래를 신청해 주세요. 쉬지 않고 3부 달려 보겠습니다. 출발. 사랑아 장윤정. 자, 준비되셨나요? 갑시다.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있을 때 잘이요. 자, 그 장윤정 사랑아 이어서 전복 먹으러 가고 싶어요.

대구의 병강공주님께서 대구 날씨는 아주 최고입니다. 사전 투표하고 왔더니 기분이 아주 좋아요 하셨어요. 그리고요 이종대씨 녹음방 주도해진 주말 앞둔 금요일 봄인가 했더니 어느새 여름으로 가는 무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좋은 예가 있어서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서지엽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자, 전수정 씨가요,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그래도 집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정인영 사랑하던 너무 신났고요. 오늘 노래들 신나는 노래들 나와서 너무 좋아요. 자, 정구련 이종호 씨가 온 돌싱 생활 13년을 넘어갑니다. 돌싱 달죠. 드디어 사랑하는 그녀를 만났어요. 예, 축하합니다. 정연호 사랑이 고장났어요.

신청곡 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여기는 WBS 원음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 금요일 3부 코너 가요가요 달려가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이딧 사랑해 니콜.

리콜이 될 수 있을까? 네. 자, 박연민 춘향아 평강홍님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이근종 씨 날씨가 바람이 잘 불어서 운동하기 참 좋아요. 들어오셨고요. 양경임 씨가 그 아드님에게 그 용돈 띵동 소식이 띠링띠링 알림 들어서 봤던 용돈이 왔어요. 엄마 써. 네, 그래요. 잘 쓰세요. 네, 박현빈 춘향아

김혜연, 예쁜 여우. 김진옥 씨가 5월 한 달 수고 많이 하셨다고요. 1년 중에 5월이 제일 좋은 계절인데 살림밖에 남지 않았어요. 6월에도 수고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 김혜연, 예쁜 여우 듣고 싶어요. 전해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이 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그러므로 고락이 바로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느니라 하시며 글을 써주시니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보러 갈까요?

0: 전화 가요 통신. 오늘은 누구일까요?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김재희 가수님.
1: 네. 네, 김재희입니다.
0: 지금 어디세요?
1: 아, 네, 지금 용인이에요.
0: 아, 용인.
1: 네.
0: 용인에서 이제 가수 활동을 하시지만 네. 또 다른 직업을 갖고 계세요?
1: 네, 노래 가수 활동도 하면서 네. 노래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몇 곳을 다니시나요?
1: 한 뭐 10여 곳이요.
0: 아, 일주일에 열 곳은 이제 계속 다니셔야 되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지역이 각기 다를 것 같은데.
1: 저는 이제 용인과 경기도 요쪽 가까운 분당, 뭐 서울 근교만 네네. 다니고 있어요.
0: 그 근교에 저희가 그 가깝지만 좀 가볼 네. 만한 곳 아시는 곳이 있을까요? 좀 소개해 줄 곳이?
1: 아, 저는 요즘 용인에서 많이 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0: 네, 네.
1: 용인은 뭐 요즘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 산업 중에 하나의 첨단 산업,
0: 네,
1: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들어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버랜드가 있죠.
0: 오, 놀이고 네. 동산들이 있어서
1: 네.
0: 차가 많이 막히더군요. 그쪽 길 가시다
1: 아, 네.
0: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 근처에는 또 그 뭐 공원 같은 경우도 있고 산책을 하면 좋을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뭐 미술관도 있고요.
0: 네, 네.
1: 네, 그다음에 공연을 크게 하는 포온 아트홀도 있고.
0: 네.
1: 네, 그리고 또 한국 민속촌도 있고 가볍게 주말에도 나들이 하시면서 왔다 갔다 네. 하실 수 있는. 네.
0: 근데 김재희 씨도 그렇게 좀 즐기시나요? 시간적 여유가 그 주말에?
1: 사실 저는 네. 많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고요.
0: 아, 그렇죠.
1: 수업이 빡빡하다 보니까 네, 이제 주말에는 되시면
0: 네.
1: 즐기려고 찾아다니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0: 아니, 왜냐하면 근데 이제 주말 주중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1: 네.
0: 주말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집에 그냥 쉬는 것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던데.
1: 그렇긴 한데요. 아직은 네. 제가 조금 이제 젊으니까.
0: 아, 그렇군요.
1: 네. 야, 그래서 좀 더 일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하고 또 즐길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즐기자 이런 주의입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네. 노래교실 하시다 보면 그 남의 노래만 많이 가르치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내 노래가 이제 나와가지고
1: 네.
0: 지도할

0: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1: 네.
0: 네, 들어봐 주시고 따라 불러 주시고 선생님 그 노래 좀 불러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고.
1: 그렇죠. 아니 강사님이 부르시는 그 노래가 이제 그 저 본인들은 최애곡이 되고 그 네, 팬이 네.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건 일단 회원이지만 일단 팬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원하는 건데 아, 내 노래를 뭐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아, 쑥스러워. 예. 남의 걸 지도하다가 예.
0: 네네.
1: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 강사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0: 아, 노래 강사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요.
1: 네네.
0: 네, 이제 뮤지컬을 하고 싶었는데 아... 뮤지컬을 못 하고 그냥 네. 이제 아, 음악을 하는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찾고 싶어서 찾았던 게 노래 강사였고요.
1: 네, 네, 네.
0: 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아, 내 곡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첫 음반을 내서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국장님께서 그때 또 한번 처음 제가
1: 네, 처리했었죠.
0: 주셨죠.
1: 네. 불나방이랑 노래 그때 맞습니다. 할 때였는데.
0: 네, 네. 네.
1: 지금 곡 바뀌어졌죠?
0: 네,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신곡을 하나 더 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1: 만나길 잘했지.
0: 네, 그리고 네. 그대만을이라는 노래 두 곡을 이제 냈는데요.
1: 네네.
0: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좀 많이 좋습니다.
1: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가수들의 활동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가수분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이 나와서 활동하다 네. 보니까 쏠림 현상들이 막 생겨가지고 말이죠.
0: 맞아요.
1: 네, 기존에 활동 계속하고 있었던 분들이 뒤로 약간 물러나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0: 좀 한편으로는 되게 아쉽고
1: 네네네.
0: 조금 더 활동을 열심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좀 사실 밀려나는 느낌도 들고
1: 네.
0: 그런데 또 그 젊은 가수들 또 신인 가수들을 보면서 아 네.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그런 어떤 반성도 좀 하고요. 또 어떤 계기 좀 이렇게 노력하는데 계기가 되는 그렇지. 것도 사실이에요.
1: 근데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온 가수들이 본인의 히트곡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불려졌던 네. 노래들을 이제 부르고 또 인기가 이제 있단 말이죠.
0: 네네.
1: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또 내가 노래 지도를 해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받았던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말이죠.
0: 네, 뭐, 그, 없잖아, 그런 면도 있죠.
1: 네. 그리고 또 응원을 부탁하시는 가수분들도 많으실 거고.
0: 맞아요.
1: 노래 교실에 찾아오는 가수분들 많죠?
0: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노래 교실에 찾아와서 홍보하려고 하는 가수분들도 많죠?
0: 많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기존 가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네. 이제, 아직 그런 그런 곳에 못 나간.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3사 방송 같은 것들 못 나가신 분들은
1: 네.
0: 사실 홍보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놀이교실 와서 학생들, 사람들과 대면으로 눈을 네.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박이라는 누구 이름 석자 알리는 거가
1: 그렇죠.
0: 사실은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니까.
1: 요즘에 팬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팬덤이 네. 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보여주고 그분들과 함께 가는
0: 그렇죠.
1: 그런 이제 가요계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 소위 잘 나가는 가수라고 하더라도 놀이교실에서 네. 그 노래가 불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가수도 많잖아요. 네.
0: 그럼요.
1: 예. 자 오늘 저 노래 어떤 노래 저희가 준비할까요?
0: 아 만나길 잘했지. 제가 이 노래는
1: 네. 어떤 노래요?
0: 국장님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예요.
1: 네네네.
0: 왜냐하면
1: 네.
0: 우리 국장님 좋은 국장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다 이런 네. 만나길 잘했지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 그러면 이제 그 노래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게 만나길 잘했어요 하면 그분들 와 좋아하시겠는데요.
0: 엄청 네, 잘 따라 불러주시고 서로 막 그 노래 이제 꾸라비 부분이 만나길 잘했지가 계속 반복이
1: 네네네.
0: 되거든요.
1: 아.
0: 그래서 많이 좋아들 하세요.
1: 그 만나는 분들마다 노래에 따라간다고 노래가 아, 나 기분 나빠 이런 노래 부르면 정말 기분 나쁜 것처럼 기분 나쁘지 네. 않아도 근데 만나길 잘했지 이렇게 하면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노래를 이제 가사를 직접 썼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의교실뿐만 아니고 제가 가수 활동하면서 지역 다른 도시들 다니면서 또
1: 네네네.
0: 사람들께서 아유 잘 와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뭐 잘 만났다 이런

0: 얘기들을 많이 듣기도 하지만 또 네네. 앞으로 더 듣고 싶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만나길 잘했지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서 사실은 이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
1: 내가 느껴진 감정을 표현한 거니까 더 잘 네. 불러주셨겠지요. 네. 자,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0: 네.
1: 또 많은 활동 기대하고요. 또 노래교실에서도 즐거움을 전해주는 명강사가 또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0: 네, 국장님께 또 이 자리 들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네네.
0: 네, 국장님이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욕먹지 않게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서
1: 감사합니다.
0: 활동하겠습니다.
1: 예전에 이제 국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혼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아우,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재희 네. 씨의 노래입니다. 만나길 잘했지.

오늘은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 듣고 싶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더욱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어서 노래 신청합니다. 황영웅 가수의 오빠가 돌아왔다 주셨고요. 인천 오정아 씨. 예, 그리운 만남을 앞둔 날의 공기는 묘하게 설렌다고.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미 마음이 먼저 가 있습니다. 이 설렘 라디오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신청해 주셨다고요. 삼성동의 박은자 씨가 오늘이 좋은 날 풍악을 울려라 망고땡이야 오늘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좋은 여가에선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에 신청하고 싶습니다. 채윤의 즐거운 인생 듣고 싶네요 하셨고요. 진해성 아름다운 당신이요 신청해 주셨고요. 정금옥 씨가 역시 가요방송은 조은영의 가요세상이 최고지요. 기본 업 매력이 철철철철철 흘러내립니다. 당신 사랑 진우 가수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유상욱 씨가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철이의 군산항아 군포의 백성호 씨 신청해 주셨습니다. 울산의 최경숙 씨가 올해 끝자락 기분 좋은 금요일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행 가고 싶은 날씨예요. 문혁의 평행선 주셨고요. 네. 자, 서산의 유상욱 씨가 신청하신 사랑이 이런 건가요? 그리고 문혁의 이봐요 두 곡 전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89.7, 부산 경남에서는 FM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97.9MHz로 각 지역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이 되시라고 교도님이 직접 주신 주유 상품권이 마련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광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 예민 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올해 이게 정리가 벌써 5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월요일에 출근할 때는 6월로 딱 접어들어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거의 마감을 많이 합니다. 선물도 오늘 다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아마 기분 좋게 월요일 날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면 내일 또 토요일에도 도착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선물 혹시 해당되시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거나 또 잘못을 인정하는 게 멋졌고 자존심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게 변명을 대기도 하고요. 근데 실수했을 때는 내가 몰랐네. 오늘 또 하나 배웠어. 이렇게 하면 웃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또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주말 잘 쉬었다가 6월 월요일 1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날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가 최상 구경에 이르고 보면 세 가지로 통함이 있나니 그 하나는 영통이라.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천지 만물의 변태와 인간 삼세의 인과보응을 여실히 알게 되는 것이요. 둘은 도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이해에 능통하는 것이요. 셋은 법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를 보하다가 인간의 시비이해를 밝혀서 만세 중생이 거울하고 본뜰만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니 이 삼통 가운데 법통만은 대원 정각을 하지 못하고는 얻을 수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불지품 1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하루의 업무가 끝나면 우리는 안녕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이 안녕이란 말 속엔 슬픈 헤어짐이 아니라 조만간 다시 만날 거라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져 있죠. 우리 삶에도 이런 잠시 안녕이라는 마음이 필요할 듯한데요. 늘 쉼없이 달려오느라 지친 나 자신에게도 오늘까지만 애쓰고 잠시 안녕하며 숨쉴 틈을 주는 것. 그리고 가끔 서로 서운했던 타인과도 감정의 끈을 잠시 내려놓고 조금 이따 만나자라며 한 걸음 물러나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잠시 안녕이라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 삶에는 나를 돌보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쉼표가 찍히게 되는데요. 잠깐 숨을 골라야 다음 만남에서 더 반갑게 웃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들과 잠시 안녕하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따뜻한 쉼표 하나를 꼭 하고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행복한 오후 시작합니다.

아이유의 이런 엔딩으로 행복한 오후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편안한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었던 행복한 오후가 오늘 방송을 끝으로 두 달 동안 잠시 휴식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습관처럼 채널을 맞추셨던 우리 행오 가족분들께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서는데요. 하지만 이 멈춤은 아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더 좋은 방송, 더 행복한 에너지를 전해드리기 위한 소중한 준비 기간입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겠지만 마음에 따뜻한 온기 가득 채워서 조만간 다시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시고요. 매일매일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쉬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순서입니다. 1부에는 원불교 법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오늘 또 수고한 그대에게와 다시 듣는 드라마 OST 만나보실 수 있고요. 2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안내하는 대구 경북은 지금과 행복 에세이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오늘 또 수고한 그대에게 이어갑니다.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세 곡입니다.

유와 무가 둘이 아닌 이치를 알지 못하면 고를 당함에 거기에 구애되고 낙을 당함에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고를 벗어나지 못하며 빈천을 당함에 거기에 구애되고 부귀를 당함에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빈천을 초래하나니 유에 처하여 무의 심경을 놓지 아니하고 무에 처하여 유의 심경을 놓지 아니하여야 능히 유무를 초월하여 고락과 화복을 임의로 수용하는 큰 도인이 되나니라. 오늘도 수고한 그대에게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5장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박은환이 부른 내가 안을게요 듣고 오셨습니다.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이소라의 믿음, 애쉬그레이의 이별의 그늘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다시 듣는 드라마 OST 이어지겠습니다.

수많은 드라마 가운데서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드라마의 감동이 밀려오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다시 듣는 드라마 OST에서는 엄선해서 몇 곡을 감상해보며 드라마의 감동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사랑이라는 찬란한 축제 뒤에 찾아오는 이별, 그리고 그 이별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성숙한 사랑의 기록을 담은 작품입니다. 2021년에 방영되었던 송혜교, 장기용 주연의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극중 주인공 영은은 패션회사의 능력있는 디자인 팀장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매일이 치열한 전쟁터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오너의 딸이자 친구인 치숙의 대리 맞선 부탁으로 나간 자리에서 프리랜서 패션 사진작가인 제국과 마주치게 됩니다. 영은은 그저 그를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생각했지만 제국은 첫눈에 그녀를 알아채며 두 사람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됩니다.

일이 꼬여 급하게 사진작가가 필요해진 영은은 제국에게 도움을 청하고 두 사람은 일로써 다시 얽히게 됩니다. 자꾸만 제국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던 영은, 하지만 제국이 다름 아닌 친구 치숙의 맞선 남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영은은 짧은 입맞춤을 나눈 뒤 여기까지만 하자라며 차갑게 선을 긋고 돌아섭니다.

영은에게는 10년 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잠적해버려 가슴에 지우지 못할 상처를 남긴 연인 윤수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진실을 듣게 되죠. 수환이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10년 전 자신을 만나러 오던 길에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더 잔인하게도 수환과 제국은 피를 나눈 이복 형제 사이였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엇갈린 운명 때문에 제국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 영은, 하지만 제국은 그런 그녀의 곁을 한결같이 지키며 진심을 전합니다.

영은과 제국은 온갖 반대와 현실적인 갈등 속에서도 뜨겁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아두는 것만이 사랑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이별을 선택하게 되죠. 드라마의 제목처럼 이들에게 이별은 끝이 아니라 서로를 가장 깊이 기억하고 각자의 길에서 성장해 나가는 성숙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의 이야기와 OST를 다뤄봤고요. 함께 들으신 곡은 카더가든의 스테이, 다비치의 오로지 그대, 이무진의 그대 잠시 내게, 스무살의 너라는 계절까지 모두 네 곡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다시 듣는 드라마 OST 마무리하면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줘요 코너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니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2부 첫 곡 원티드의 너에게로 간다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오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대구 경북은 지금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은 지금 대구 경북의 다양한 소식을 안내하는 대구 경북은 지금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제6회 과학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핵심 주제는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인 인공지능인데요. 총 상금 650만원 규모로 진행이 되며 접수는 다가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접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립대구과학관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가 인구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오는 9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3,000원씩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이며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7월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는 녹조계절 관리제 운영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각 구군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수질을 보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 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도기간은 도민 스스로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정비와 자진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는데요.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

황치열의 매일 듣는 노래,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리사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 원광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광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황가람의 미치게 그리워서 띄워드립니다.

편안하게 때로는 신나게 듣는 데일리 뮤직. 남은 시간 음악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제목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행복한 오후 선곡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종국의 편지로 시작합니다.

알아주지 않는 날들로 마음 한편에 서러움이 고개를 들 때 스스로에게 내어주었던 작은 성실과 다정을 기억하기를. 그동안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선택했던 외로움과 포기하지 않으려 버텨낸 날들은 삶이 휘청이는 날에 당신을 지탱해줄 단단한 버팀목이 될 테니 오늘만큼은 잘 살아낸 하루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기를. 오늘 행복 에세이는 이다혜의 아무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서러운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남들의 시선 대신 내가 나에게 바쳤던 작은 성실들을 기억해 주세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외로움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버텨낸 그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훗날 삶이 거세게 휘청이는 날 여러분을 가장 단단하게 지탱해 줄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참 잘 버텨낸 하루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길 바라겠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행복한 오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두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MC 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는 8월 3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곳 행복한 오후였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유가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AI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모든 종교 경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핵심 구절 세 가지만 뽑아달라고요. AI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 경전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가장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주제와 메시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이죠. 과연 무엇일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AI가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바로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고도 하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는 것, 상대에 대해 존중하라는 것이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에게 해를 끼친 존재에게도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꼽은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물질이나 권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잡고 평화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과 교만함에서 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실천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0: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였습니다. 모든 종교 경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핵심적인 구절 세 가지만 꼽아달라고 AI한테 부탁을 했더니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구절이 꼽혔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음의 평화인데요.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것이 꼽혔습니다. 종교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가르침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르침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제 가정의 달 5월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아시죠? 늘 가정의 달처럼 가족을 제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존재를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 떨어 똥.

0: 극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은이 화이트티.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3: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8: 제초제는 타타타.
9: 한얼 사이언스.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글로벌 연구재단에서 전 세계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사회관계, 가족관계, 재정, 직장 다섯 개 부분의 만족도를 따로 조사해 종합한 결과 한국인은 100점 만점에 51점으로 세계 평균인 60점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삶에 대한 만족도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우리는 지금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은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삶에 대한 만족을 주제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종경 인도품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자기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울 줄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시편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와 달로 낮과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교 경전 명심보감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복이 찾아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란 구한다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서 복을 부르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산종사법어 교리편에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라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의 상서로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하면 천지의 나쁜 기운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괴롭히려 할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구나 내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은혜로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는 비결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감사한 마음은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고 복을 부릅니다. 때론 삶이 힘들지라도 내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늘 감사 생활할 줄 아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콕 음악으로 스위트 피플의 A Wonderful Day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오늘은 원불교 관련 퀴즈입니다. 자, 6월의 첫날이죠. 6월 1일은 원불교에서 1년 중 두 차례 큰 제를 올리는 날 중 하나입니다. 바로 6일 대제인데요. 자, 오늘의 퀴즈인 이것은 대제를 드리는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지나간 먼 일을 그리워하고 그 근본을 찾아 보답한다는 뜻인데요.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을 비롯한 선진들의 인품과 공덕을 추모하고 기리며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보은하고자 하는 정신을 담아 대제를 올립니다. 자, 이 대제의 근본 정신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추원 보본, 2번 심향 일주. 1번 추원 보본, 2번 심향 일주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다가오는 주말 어떤 계획하고 계신지 다양한 생각과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천주교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25일 바티칸 교황청 시노드 강당에서 인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무장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회칙 마니피카 후마니타스 위대한 인간성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AI 모델이 은행 시스템을 파괴하고 군사 공격 목표를 선정하며 궁극적으로 광범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모델의 사용 제한 범위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에 교황이 참여한 것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역사상 최초로 AI 시대에 인류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교황은 무장 해제는 기술을 가진 권력자가 AI에 대한 통치권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무장 해제는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인류 지배를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I는 이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인 동시에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힘이라며 누구든 환영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무장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쟁에 AI를 활용하는 위험과 도덕적 고려를 간과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전쟁 과정에서 어떠한 알고리즘 활용도 도덕적으로 용납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는 라틴어로 위대한 인류애를 뜻합니다. 해당 문서는 교황이 1년 전 전 세계 14억 카톨릭 신자들의 수장이 된 뒤 가장 중요한 행보로 평가됩니다. 교황의 회칙은 기후변화와 이민 문제 등 당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한 도덕적 지침을 제시하는 수단입니다. 실제 회칙은 교황이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전하는 최고 권위의 사목 교서입니다. 교황의 교서, 권고, 담화, 연설, 강론 등 다른 교황 문서와 비교해 가장 구속력이 강한 것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AI는 인간사 갈등 유인인 비인간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더 빠르게, 더 비인간적으로 만들 뿐이라며 일부가 무력을 국내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어려움을 해결하는 냉소적인 도구로 여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I 등 신기술에서 파생된 알고리즘, 디지털 플랫폼, 기술 인프라, 데이터 등은 보편적 재화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AI나 디지털 등 기술 사용자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교황은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 플랫폼, 데이터, 인프라는 국가가 아니라 경제, 기술자 등이 통제한다며 통제권이 소수자에게 집중될 때 불투명해지고 의존, 배제, 불평 등으로 왜곡될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AI와 로봇 시대에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가 노동 존엄성, 사회적 포용, 혁신의 공정한 분배를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원불교의 개교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죠. 물질이 개벽되는 이 시대에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나만 꼽자면 바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AI와 로봇을 잘 활용해서 인간이 더 인간다워지고 인류 공동체가 다 같이 더 편안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그 활용 지침을 잘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천주교 음악 한 곡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이삭 죽기입니다. 지구인.

다음은 불교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 예하 중봉 성파스님이 오는 31일 하안거 결제를 앞두고 전국 선원과 사찰 대중에게 수행 정진의 의미를 되새기는 법어를 발표했습니다. 성파스님은 법어에서 수행자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고 화두 참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파스님은 산문 출입을 삼가하며 화두 참선의 전념함은 본래 구족한 마음자리를 분명하게 보기 위함이로다라며 수행의 본질이 본래의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행자의 자세와 관련해 참선하는 대중은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행 과정에서 흐트러짐 없이 절실한 마음가짐으로 참선에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거는 출가한 스님들이 일정 기간 외부 활동을 줄이고 수행에 전념하는 불교의 전통 수행 제도입니다. 하안거는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동안거는 음력 10월 보름부터 다음의 정월 보름까지 각각 3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스님들은 선원과 사찰 등에 머물며 참선과 계율 수행에 집중합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 일요일이었는데 스님들이 바로 이제 내일 모레 하안거 여름 수행에 들어가는군요.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복잡한 듯 합니다. 이럴 때 스님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달 동안 고요히 수행정진을 하시면서 지혜를 얻으셔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르침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덕대 스님입니다. 어느 스님의 목탁소리.

환경보호에 노력하는지를 평가해 지정합니다. 자, 이번에 선정된 16곳의 교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녹색교회로 선정된 곳은 162곳입니다. 시상식에서는 녹색교회로 선정된 16개 교회에서 각자 교회 사역을 소개하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하늘품교회 이성환 목사는 기후위기와 폭력은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짓밟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 삶 가운데 심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함께 생명의 가치를 이 땅에 심겠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전 안산 노동자들과 함께 시작한 하늘품교회는 옥상에 6kW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 자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호 보전운동, 송전탑 지중화 요구 등 안산 지역의 환경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 연합예배에서 설교한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소장 송진순 목사는 오늘 모인 그리스도 교인들이 폭력과 파괴를 평화와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시설은 다 녹색의 사명을 다 해야 되겠죠. 녹색교회, 녹색교당, 녹색사찰이 다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과 더불어 천지만물이 다 같이 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종교인 그리고 종교시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개신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니피캇 어린이 성가대입니다. 굿바이 자연 속으로.

다음은 원불교 소식입니다. 경기도 광명시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4대 종교와의 협력망 구축을 완성했습니다. 광명시와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는 지난 수요일 광명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원불교 경기인천교구 광명교단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계와 자살 예방 협력 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이날 원불교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4대 종교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서 양 기관은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 생명 사랑마을 구축, 자살 예방 사업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광명시는 정서적 지지와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종교기관의 기능을 활용해 종교계와 협력하면 자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올 하반기에 4대 종교 7곳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종교계와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생명지킴이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조수경 원불교 경기인천교구 광명교당 교문은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일은 종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마음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자살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자살 예방은 위기 신호를 가까이에서 알아차리고 필요한 도움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하다며 4대 종교와 함께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더 세밀하게 살피고 생명 존중 문화가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지자체와 종교계가 협력해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곧 지자체 선거죠. 앞으로 지자체장들이 되는 시장님들 또 도지사님들이 지역민들의 마음 건강까지도 책임지고 또 이와 관련된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기꺼이 함께할 우리 종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명에서 우리 원불교 광명교당이 이렇게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광명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니까 광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마음이 힘들 때 우리 광명교당에서 마음의 쉼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과 평화의 세계를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오겠습니다.

0: 우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원불교 6일 대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추원 보본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조상의 덕을 추모하여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뜻의 추원 보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불교에서는 1년에 두 번 큰 제를 올리는데요. 6월 1일 6일 대제와 12월 1일 명절 대제입니다. 6일 대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인을 기념하는 향례에 비중을 두는 반면 명절 대제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낼 수 있도록 구념하신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는 향례로서 서양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는 곧 추원 보본의 예를 행하는 것으로 대제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원 보본을 단어 그대로 풀어보면 지나간 먼 일을 그리워하고 그 근본을 찾아 보답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조상의 덕을 추모하고 자신이 태어난 그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뜻인데요. 원불교 교단 차원에서는 더 나아가 선진들의 인품과 공덕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보훈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산종사 법어의 이 추원 보본에 대한 정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대인은 난경시와 곤궁시에도 추원 보본의 정신을 잃지 않나니 자기가 훌륭한 벼슬을 얻을수록 안위 불망하여 옛일을 생각하나니라. 한편 6일 대제나 명절 대제 때는 각각의 묘위에 고충문을 올리고 끝에 심양 일주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심양 일주란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향불 한 줄기를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에 추원 보본의 예를 담아 행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원불교 대제의 근본 정신이 되는 추원 보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선정희님, 오늘은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5월이 이틀 남았네요. 5월달도 속상할 일 별로 없이 잘 보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5월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90% 정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인지 집 걱정 없이 복 짓고 살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행복의 웃음이 절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 권도갑 교무님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주제로 인터뷰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무님 말씀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감사할 일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고 복이 찾아온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 마음 공부, 이 마음을 쓰는 것의 힘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죠.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쓰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5월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는데요. 이 5월의 좋은 기운을 6월에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입니다. 스승님 숨결 따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세요.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자동차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자주 다니는 경로는 딱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가고요. 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뭐 차선을 바꿀 때 알아서 손과 발이 핸들도 꺾고 브레이크를 탁 밟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삶에는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이금입니다. 정열의 고고.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지금까지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바삭해.
11: 맛있는 60개 치킨.
1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1: 맛있는 60개 치킨.
12: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2: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갑

0: 한얼 사이언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군복무와

0: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혹시요, 처음 자전거 배울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처음 자전거 탈 때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온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하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바람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부드럽게 페달을 밟게 되지 않습니까? 또 뜨거운 거를 만지게 될 때요, 나도 모르게 손을 휙 대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인 기억 과 습관이 마치 조건 반사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삶이야말로 우리 몸이 간직한 기억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을 위해서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진짜 많은 밥상을 차려온 우리 주부님들이요, 아무런 계량 없이 그냥 손대중으로 대충대충 양념을 해도 간이 기가 막히고 음식 맛이 나죠. 또 이 운전을 수십 년 업으로 삼고 살아온 분들은 차에 그냥 타가지고 앉기만 해도 이 차가 어디가 아프구나 어디 문제가 있구나 바로 알아차리곤 합니다. 이런 건요, 이 단순히 감이나 뭐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고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길에 집중하고 걸어왔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훈장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애써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마음을 위로해주는 DJ 선곡 녹음 방송으로 2시간 함께하려고 합니다. 방송 중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들 잘 보관해두었다가 생방송 주말과 휴일 시간에 다시 꼭 들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자니 브라더스입니다. OC 삼형제.

건강 백세 만만세.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하루하루 더 젊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만 하겠죠. 여러분의 9988 라이프를 지켜줄 보약 같은 건강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강 100세 만만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인생 시간에서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 이 잠을 건강하게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잠이요, 다시 말해서 이 수면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무려 3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삶의 질과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하죠. 따라서 잠을 잘 자야만 인지의 기능이 향상되고요. 또 면역력도 강화되죠. 또 정서 조절 등 신체 회복과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예전에 그런 광고 카피 기억나십니까?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했던 거 말이죠. 물론 이렇게 수면의 시간과 질이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감소하고 또 생체 리듬이 변하면서 이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주위에 꽤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이 숙면에 도움이 될까?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노년기에 찾아오는 수면 장애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지키시고요. 또 낮에는 낮잠은 물론이고 가급적 눕는 시간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커피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는 이 각성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잔 이상은 괜찮지만 그 이상은 조금 삼가하시고요. 야뇨로 인한 각성을 줄이려면 잠자기 전에는 물 역시 조금만 드시는 게 좋겠죠. 또 잠을 자는 침실에 빛이 강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침실은 좀 어둡게 하고요. 수면에 방해가 되는 TV나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 사용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시간이 날 때마다 교류를 꾸준하게 하시고요. 독서나 퍼즐처럼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자주 하게 되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수면 장애 역시 완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다스리기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끝내고 이렇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요. 어떠십니까? 오늘 밤은요, 꿀맛 같은 단잠에 드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아름다운 인생은 끝까지 다 듣고 주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노래 좀 들려드릴까요? 김영만의 한 줄기 부기, 그리고 백야성의 마도로스 부기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인생 오늘은 녹음 방송입니다. DJ 선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김태희의 사랑하다 싫어지면 그리고 김부자입니다. 예정.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백설이의 달 뜨는 밤 함께 하셨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요. 그동안 들려드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많이 준비했고요. 3부에서는 또 예가의 탑10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가게 강경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드립니다. 네, 2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좀 준비했습니다. 세 곡의 노래가 이어질 텐데요. 고복수의 이원 애곡, 그리고 이난영의 목포는 항구다, 손인호입니다. 남행열차.
1: 달도 천리, 해도 천리, 구름도 천리, 나그네 가도 가도 남은 길 천리.
2: 푸른 산을 넘으면 또한 푸른 산, 깊은 강을 건너면 또한 깊은 강.
1: 나그네 새 고향 어디다 두고 어제도 오늘도 타향만 가네.

손인호의 남행열차까지 들으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 여러분께서는 혹시 후회, 이 후회를 좀 자주 하십니까? 후회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아, 더 나았을 텐데. 예. 이렇게 비교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이 바로 후회인데요. 이런 후회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흔하게 생기는 그런 감정이죠. 특이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후회하는 일이 좀 적어진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과거에 저지른 실수보다는 자신이 놓친 기회에 대해서 더 자주 후회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학 연구팀이 분석을 했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이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후회하는 횟수가 적었고요. 놓쳤던 기회, 그러니까 즉 행동하지 못한 순간을 더 자주 후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 후회가 단순히 괴로운 감정만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을 개선하려는 학습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눈앞에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행동에 옮기는 거, 그죠? 네. 무언가 주저되고 고민되는 일을 앞두고 계시다면 시간이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더 이상 후회가 남지 않도록이요. 네. 미련도 후회도 없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잘 아시죠? 위킬입니다. 그리고 김상국의 아주 흥겨운 노래 이어집니다. 쾌진아 칭칭나네.

강원도 땅에는 산도 많소. 그래서 그런지 나무도 많소. 강원도 땅에는 감자도 많소.

0: 그래서 그런지 아이도 망속 가는 곳마다 와글와글 산하 제안을 해야만 겠소이. 서울 아이들 잘 먹는 건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요. 충청도 땅으로 내려가유. 이 동네 말꼬린 길기도 길어유. 이래유 저래유 I love you 충청도유. 충청도 사람은 양반이래유. 전라도 땅으로 가보더라고. 가는 곳마다 풍년이랑 함께 김제망령의 온갖 곡식이 누렇게 이가 땅께로 풍년이랑 함께
1: 사투리 많은 경상도는 사람도 좋고 인심도 좋소이.
0: 대구 땅에는 사과도 많소 비타민C가 많아서 좋소이. 부산 땅으로 가보입시대.
1: 영도섬 다리가 끄덕끄덕 하루에 두 번씩 끄덕끄덕
0: 아 고기 배가 왔다 갔다 싱싱한 갈치 사이소 멍기 샀어 멍기요이. 태진아 칭칭나네 태진아 칭칭나네 태진아 칭칭나네 태진아 칭칭나네.
2: 아름다운 인생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그때 그 시절에 인기 가수를 만나는 예가의 탑10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문정선의 노래로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 그대 힘으로.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6: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5: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한 제자 어린 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우회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연 곡은 이미자의 사랑했는데였습니다. 오늘은 녹음방송인 DJ 선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에서는 예가요 탑10으로 꾸며집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탑10. 그때 그 시절, 한 시절을 풍미했던 인기 가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 옛가요 탑10입니다. 오늘 옛가요 탑10에서는요, 1960년대 당시 미팔군 무대와 극장쇼에서 활약을 했던 스타 가수들과 그룹이 함께한 컴필레이션 음반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오늘 준비한 희귀 앨범은요, 1966년 신세기 레코드에서 발매한 컴필레이션 앨범 그 밤과 같이입니다. 이 앨범은요, 남석훈, 차중락, 자니리, 서정길, 김선, 키보이스, 전불 시스터즈 등 당시 미팔군 무대와 극장쇼에서 이 스타로 불리던 가수와 그룹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앨범에 수록된 10곡의 노래가 모두 외국 팝송의 번안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들어볼 곡은요, 김선과 전불 시스터즈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마지막 춤을 나에게인데요. 이 가수 김선, 일반 대중들에게는 좀 다소 생소한 그런 이름이죠. 하지만 1959년 미팔군 쇼에서 드러머로 활동을 시작한 뒤 전설적인 드러머이자 보컬로 인정을 받았고요. 또 그와 함께 활동했던 음악인들은 김선을 가리켜서 우리나라에서 언체인드 멜로디를 가장 잘 부르는 사람이라고 입을 모으는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또 신중현의 곡이죠. 떠나야 할 그 사람을 처음 불렀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오리지널 가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미팔군 쇼를 비롯한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음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해요. 따라서 발표된 음반이 몇 장 되지 않는 아쉬운 그런 실력파 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곡 마지막 춤을 나에게는 1960년 미국의 소울 그룹인 드리프터즈가 부른 Save the Last Dance for Me가 그 원곡이 되겠고요. 리드싱어인 뭐 유명하죠, 매니킹의 보컬과 화려한 화음 그리고 스트링이 돋보이는 사랑 노래이기도 합니다. 함께 노래를 부른 전불 시스터즈에 대한 소개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어지는 노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남석훈의 그 밤과 같이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석훈은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진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만능 엔터테이너였죠. 남석훈이 부른 이 곡 역시 드리프터즈가 1954년에 발표한 Search a Night를 번안한 노래이고요. 락 노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1960년에 다시 취입을 했네요. 그래서 또 한 번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남석훈이 부른 번안곡도 무척이나 흥겹고 또 멋져요. 그 시절의 추억에 한번 다 같이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곡의 노래입니다. 김선과 전불 시스터즈가 함께 부른 마지막 춤을 나에게, 그리고 남석훈입니다. 그 밤과 같이.

아주 매력적인 남석훈의 보이스였습니다. 그 밤과 같이 예, 들으셨고요. 오늘 예까지 탑10에서는 미팔군 무대와 극장쇼에서 활약하던 스타 가수들이 참여했던 컴필레이션 음반을 예,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가수입니다. 당시 미팔군 무대에서 코리안 엘비스로 불렸던 가수 차중락입니다. 차중락 하면 뭐 잘생긴 얼굴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미스터 코리아 2위에 입상할 만큼 이 몸매도 건장한 그런 소유자였고요. 감미로운 목소리도 있고 그야말로 1960년대 수많은 여심을 사로잡았던 최고의 스타였죠. 그리고 낙엽이 지는 가을이 되면 아직까지도 어김없이 신청곡이 쏟아지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의 주인공이기도 한 가수입니다. 이 노래의 원곡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Anything That's Part of You라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은 그 번안곡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은 당시 신세계 레코드 사장의 아들이었던 강찬호가 실연의 아픔을 겪었대요. 그러면서 번안곡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원래는요, 이 가수 잔일이에게 주려고 했던 노래였는데요. 하지만 차중락이 오랫동안 사귀던 애인과 헤어지면서 역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실연의 아픔을 경험한 가수가 아, 이 노래를 더 잘 부를 것 같다라는 생각에 결국 주인공이 차중락이 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안 그래도 듣기 좋았던 노래가 더 가슴에 와닿는 것만 같습니다. 잠시 후에 들을 거고요. 다음 곡은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가수 김선입니다. 김선이 부른 눈물 맺힌 나의 기도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요, 미국의 흑인 보컬 그룹인 플래터즈가 1956년에 발표한 My Prayer이고요. 빌보드 탑 100에서 2주간 1위를 기록한 플래터즈의 대표곡이기도 합니다. 이 김선이 부른 번안곡은요, 당시에 원곡을 능가하는 가창력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대요. 원곡보다도 더 멋있게 불렀다는 뜻인데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리고 김선의 눈물 맺힌 나의 기도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탑10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노래가 한 곡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점블 시스터즈입니다. 아, 그들이 부른 기타맨입니다. 점블 시스터즈라는 그룹명은 좀 생소하시죠? 당시 국내 유일의 5인조 여성 보컬 그룹이었고요. 댄싱팀에서 활약하던 이력 덕분에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뭐 국내외 무대를 종횡무진하던 실력파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타맨의 원곡은요, 미국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듀언 에디의 62년도 발표곡 동명의 기타맨이고요. 또 94년도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다시 삽입이 되어가지고 또 많이 알려진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을 끝으로 오늘 옛가요 탑10 그리고 3부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희귀 앨범 이야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컴필레이션 앨범 그 밤과 같이에 실린 노래 점블 시스터즈의 기타맨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하루는 학인들이 각기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물의 양면을 두루 살피지 못하고 하나에 집착하면 편벽되어 원만하지 못하나니 그대들은 제 주견에 끌리지 말고 그때 그 처소에 맞게 일의 양면을 두루 보아서 적당한 비판과 취사를 하여 나가기에 노력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9장 법문이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의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 첫 곡으로 이연의 당신만이 나는 좋아 전해드렸고요. 네,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과 축하할 일, 또 위로받고 싶을 일, 또 괜히 그냥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추억의 옛까지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편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주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라디오국 아름다운 인생 담당자 앞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지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좀 제가 배달해드릴까요? 장세정, 산동 아가씨, 그리고 김정구의 차이나 만보, 같은 만보네요. 한복남의 만보 타령.

술방끝 보디니디 만보 짱구 만보 구슬픈 왕소군 만보 서유기 만보 저걸리 따옌 만보.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6월, 혹 보은의 달이죠. 그런 6월, 본격적인 여름도 우리를 또 기다릴 테고요. 올해 5월은 여러분께 어떤 추억과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많은 기념일들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로 채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한편으론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삶이라고 해도 진정으로 외로운 인생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들도 주위에 있고, 또 내가 의지하고 또 나를 또 의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행에 대해서 아름답게 노래한 시 한 편을 준비했는데 지금부터 같이 만나볼까요?

동행 이수동.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이면 10번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이수동 시인의 동행이라는 제목의 시였고요. 김상희의 밤의 기타, 그리고 현미의 이미 오신다고, 한상일의 옥빛 그림자의 밤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DJ 선곡으로 2시간 꾸며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2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자, 내일하고 모레 주말과 휴일입니다.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월요일 생방송으로 또 반가운 인사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의 마무리는요, 남상규의 목소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꿈 전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당황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간혹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나섰는데 도리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마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의 내막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조심성 없이 서둘렀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내 뜻과는 다르게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버리기도 하죠. 그럴 때면 괜히 도와준다고 나섰나 싶어 깊은 후회가 밀려들고 상대가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선의가 부메랑이 돼 자책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죠. 하지만 본래의 좋은 의도와 달리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내 안의 본심이자 앞으로 갖고 와야 할 지혜입니다. 자책감에 빠져 마음의 문을 닫기보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맑은 정신으로 살피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뜻밖의 결과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바르게 다잡고 진정한 은혜를 나누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이수진의 님과 함께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도리어 상황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순수한 의도와 달리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면 우리 마음에 큰 원망과 자책이 일어나곤 하죠.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돼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사 모든 일이 처음에 의도대로만 흘러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종사님께서는 타인을 도울 때 나의 서툰 정성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깊이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아울러 뜻하지 않은 해를 입은 이들에게도 결과만 보고 원망하기보다 상대의 따뜻했던 본심을 헤아려 감사로 안아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의도야 결과가 어긋나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결과라는 껍데기보다 본이라는 알맹이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58장 반가울사 우리 동포, 성가 66장 마음이 일어날 때, 성가 67장 믿음은 이 마음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처음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흘러가서 무척 당황스럽고 난처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변 인연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선 길이 오히려 상대를 더 곤란하게 만들 때도 있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썼던 매 순간의 노력이 도리어 상황을 어긋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모른 척 엎드려 있을 걸, 괜히 나선 것 같다는 깊은 자책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혹여나 상대가 나를 원망하며 미워하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하루 종일 가슴을 졸이기도 하죠. 우리가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길 때 무턱대고 서두르기보다 매사에 깊이 궁리하고 신중을 기해 조심성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개를 돌려 반대로 우리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정성을 다해 나섰다가 뜻하지 않은 실수나 환경 탓에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선택해 왔을까요? 나를 위해 움직여준 그 사람의 따뜻한 초심과 진심을 먼저 헤아려 고마움을 표현했는지, 아니면 당장 눈앞에 닥친 아쉬운 손해와 해로운 결과물만 붙잡고 상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둥근 노래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은희의 한가로움이여라, 신동훈 교무의 물같이 바람같이, 설성엽의 이제부터 할래요.

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인을 생각하며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순수한 의도로 행한 일이 그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온다면 그만큼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처음의 뜻과는 다르게 원치 않는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본래 목적과 다른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혹여 일이 잘못되더라도 그 현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처음에 품었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늘 이러한 은혜와 감사 생활을 온전하게 가꾸어 가시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고우리의 고마워요 감사해요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며칠 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하겠습니다.
1: 종자 무사지지가 자연현자라고. 예, 끊을 절자 하지 말라 그래. 문장에 집착해. 글에 그냥 이 글이죠. 글 간절히 이건 간절히 끊을 절자는 간절히 글에 집착해서. 집착하지 말고 직수요예 바로 직자죠. 바로 모름지기 수 요달한다 할 때 요달한다 요달 이건 뜻자. 간절히 문장의 글자에 글자나 문장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집착은 잡힌다는 거야. 잡을 집자 간절히 하지 마라. 뭘 글이나 문장에 집착해. 꼭 거기 잡혀가 하지 말고 바로 모름지기 뜻을 들어가. 뜻을 요달해서 일일 귀치 자기. 매일매일 하나하나 모든 걸 돌아가. 돌아갈 귀. 이거는 나아가 성취한다. 이룬다. 뭐 자기를 매일 돌아가. 하나하나 일할 때 매일매일 할 때 자기에게 돌아가서 성취 다에게 돌아가 나아가서 개합 이건 합할 것이고 이거는 맺을 게 개합은 나는 맺어서 합하는 것이죠. 본종 근본적인 마루죠. 뜻에 근본적인 종지에 도달 합한 즉 근본적인 종지에 합한 즉 무사지지가 스승이 없는 지혜. 스승. 그러니까 그 글을 배우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데 그 글만 생각하지 말고 글에 대한 집착을 놓고 바로 그 근본 뜻을 요달해서 하나하나 모두가 다 자기 근본적인 자기 본정령, 공정령적 자리에 돌아가서 본래의 종지, 공정영제나 그런 자리에 개합하면은 스승이 없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공정영제의 자리에 합해지면 거기는 스승님에게 따로 물어볼 것도 그 자체가 이제 스승이 되는 거지. 그것이 공정영제 본래대에 청정한 마음에 개합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에 일어나는 대로 일을 하면 되지. 스승님에게 또는 경전을 의지해서 공부할 것이 없다는 얘기. 이게 스승 없는 지혜. 그 내가 갖고 있는 본래 공정영지 자리에 개합했기 때문에 따로 스승의 법을 배우거나 따로 경전을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대로 합한 자리에서 그대로 일을 하면 거기에 무상보리의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상 스승의 지혜가

천진지리가 그 이제 스승이 없는 지혜가 내 앞에 딱 나타나서 천진 하늘천자 참진자라는 게 원래 그 갖고 있는 그 천진 갖고 있는 그 이치가 진리고 진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치 이치가 요연불에 그냥 이거는 명료하게 깨달은 자리 명료한 게 그렇게 나타나서 어둡지 않아 어둘매 이 어둘매인데 매하지 아니해서 명료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지 명료하다는 거는 다르게 그 흩어지면 제대로 그대로 제대로 드러나는 거죠 성취회신이야 지혜의 몸을 이루어 아는 것이 그냥 명료하게 딱 드러나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이 확실히 드러나서 내가 자체가 지혜의 몸이 돼 다른 사람의 깨달음에 말미암지 않는다 타 다른이 깨달았자 이게 말미암을 유해요 말미암다 뭘로 원인을 해서 온다 그런 뜻이에요 뭘로 원인을 해서 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해신 지혜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부처님이나 다른 스승의 배움을 가지고 오는 게 내 스스로 있던 것으로 다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것이 우리가 보면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냥 그 아드님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일곱 살부터 의심이 생겨서 공부를 해가지고 20년 동안 공을 들여서 결국 진리를 대각하셨는데 진리를 대각하신 이후로는 다른 사람 깨달음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스스로 이루어서 진리의 몸을 지혜의 몸이 되신 것이. 그래서 모든 걸 생각하면 그냥 다 아르시고 또 이걸 생각하면 아르시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이 3천년 전에 생긴 법이 어떤 것인가도 알고 소감, 저기, 공자님 법도 어떤 것인지 다 알아. 그것이 이제 무상도리잖아요. 무상대도. 얼마나 무상대도냐면, 3000년 전에 부처님도 알고, 2000년 전에 저기 예수님도 알고, 공자님도 법도 알고, 또 돌아올 세상에 대한 걸 전부 알아. 그래서 숙명통은요, 모든 인간의 과거를 보면 딱 알으셔. 근데 그 인간의 봄을 어떻게 알을까? 자, 자연과학자가 이제 그 다 날라가 버렸네요. 이제 변산 구곡로를 이제 우리가 다 가보셨으니까 변산 구곡로를 가면 이제 그 가을쯤 9월이나 가보면 물이 이렇게 흐를 때도 있고 물이 안 흐를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모습 그 자체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아, 금년에는 물이 비가 많이 왔다 안 왔다 알아요 몰라요? 지금 현재 변산 구곡로 흐름을 보면 그래 금년에 물이 많이 왔으면 얘가 많이 차 있을 거고 물이 안 왔으면 없어. 근데 그것이 완전히 많이 왔다 그러면 1년 2년 가뭄인지 아니면 1년만 가뭄인지 아니면 금년에 물이 적은지 그것까지도 다 난 아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돌이 거기 있는 그 계곡에 있는 돌이 잔돌이 만약 큰 돌이 많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으면 그 전에 대산용구사님께서 야 장마가 져서 물이 비가 많이 오면 계곡에 작은 돌은 내려가 큰 돌은 올라간다 그러세요. 아니 큰 돌도 내려가는데 작은 돌은 내려가 큰 돌은 올라간다 그러셔서 그러니까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하면요 세상이 시끄럽고 어려울 때 공부하는 도인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어렵고 힘든 경계를 공부 삼아서 넘었으면 공부를 하면.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작은 돌이 막 내려가잖아요. 큰 돌이 여기에다 돌이 내리면 이것이 올라가. 또 막 내리면 야는 또 조금 올라가. 이 야가 내려가니까 야는 자연히 올라가게 돼. 그래서 큰 돌이 군데군데 많이 있으면 비가 많이 왔다 간지 안 왔다 간지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자연과학자는 현재 자연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지금 이제 그 빙하가 막 녹고 있어요. 왜 녹냐? 수온이 1도가 올라가면 얼른

0: 정도 높고 수온이 2도가 올라오면 어느 빙하가 녹고 이걸 다 아는잖아요. 그럼 빙하, 현재 빙하가 녹는 것 보고, 아, 지금 우리 인간이 수온이 높이 올리고 살고 있고, 이게 사는 것을 수온이 왜 올라가느냐. 우리가 그 냉매나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올라간다. 우리 인간의 삶이 다르다. 그러면 그 빙하가 하나 녹는 걸 보고, 우리 모든 삶의 원리나 이치를 아는 거, 알잖아요. 자연은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자, 그렇게 알면, 대종사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르시잖아요. 육도사생이 왜 육도사생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이 과거가 어떻고 전생이 어떻고 전생을 알아요. 그러면 그런 힘으로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과거는 안다고도 미래를 어떻게 아느냐? 미래를 어떻게 아느냐?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전주에 이창호라는 바둑하는 아이가 있는데 7살 때 잘 둔다고 그러니까 조은현 씨가 와서 보고 잘 두니까 야가 한 10년을 가르치면 한국 1인자가 되겠다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려다 길렀어요. 그럼 좋은 이창호라는 아이가 7살 때 바둑을 두는데 조은현 씨가 9단이면 그 밑에 7단, 6단, 5단 이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8단. 그럼 이 사람보다 7살짜리 이창호가 더 잘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어서 올라가는 실력하고 야를 얘가 10년을 가르치면 이 사람들을 넘어서서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미래를 보는 힘이에요. 원리를 알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과거는 저렇게 살았을 것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것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종사님은 이제 해신 지혜의 몸을 갖추셨는데 이렇게 모든 우주 만유의 삼라만상의 변환 원리를 다 아르시기 때문에 무상대도를 아르신 거죠. 무상대도를 진리를 깨치신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문을 서당 조금 다니셨는데 대각하신 것으로 인해서 팔사님 뭐 글씨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 한문을 모두 통달하셨죠. 그것이 무상대도를 알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럼 무상대도 원리를 알면 최고의 인격체가 되고 최고의 지혜의 신 몸을 갖게 되는데 그런 원리를 알면 우리가 지금 손흥민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강원도에 손흥민이 그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근데 손흥민이 아버지가 그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덥고 여름에는 이렇게 걷고 그런 그 천장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운동을 해보니까 겨울 너무 추워서 못 하겠어. 예, 그렇게 덮었어요. 돈을 얼마나 손흥민이가 많이 벌었으면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어린아이들 이래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축구를 가르치는데 벌써 거기서 나온 아이가 서너 명이 유럽에 가 있어요. 여덟 살, 아홉 살, 열 살에 가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럼 그런 아이를 길러서 앞으로 얼마 지나면 얼마만큼 축구선수가 될 것이다. 세계 1인자가 될 것이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대도는 이 모든 육도사생의 변화 원리를 완전히 깨쳐서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야 너희들이 무엇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고 알겠어요. 이 세상 모든 이치를 깨치는 그것이 있다는데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일생을 저는 살고 마쳤는데도 퇴임한 후에서 아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큰 진리를 깨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이 진리를 깨친 모든 원리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고를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너희들을 가르쳐줘. 그게 저는 출가할 때 이제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한 생만 나한테 소금 푹 잡고 공부를 한번 해봐 그러셨다고 그래요. 오지게 답답하면 소금 푹 잡고 와서 공부해라 그러셨겠어요. 그게 제가 이제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소금 푹 잡고 한 생만 참아봐라 속아봐라 그래서 제가 얼른 들어왔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 제 친구들이 다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들으더라고. 그러니까 이 무상대도 진리를 깨치고 가르쳐주고 싶고 그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 저는 그렇게 많이 몰라도 제일 간절하거든요. 간절해. 그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 그게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해신을 불러 다른 사람 깨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대중사님 스스로를 깨쳐서 다 가르치잖아요. 다른 사람 가르침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이게 무상대도예요. 천진의 지리가 내 앞에 하나도 어둠이 없이 확실하게 나타나. 확실하게 나타나서 해신을. 그 저는 이제 모르지만 대종사님께서는 확실히 그러신 것 같고, 저는 그 말씀 받더니 일생을 살아보니까 이건 정말로 아까 제가 증득을 하라고 그랬는데 몇 가지 진리를 배우고 익힌 것으로 저는 이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왜? 제가 몇 가지 아는 것을 제가 증득을 그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스스로 증거를 해서 아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 그렇게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하는 걸 조금이라도 증득해서 한 발짝만 나갈 때 잘 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아까 퇴전이라는 말인데 불퇴전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가 옳고 두 개가 옳은 걸 확실히 증거를 하면 아 이건 확실하다 가지면 절대로 뒤로 안 나가죠. 확실한 길이다. 진리를 깨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게 확실한 길이다가 조금이라도 알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출가위 되기 전에 항마위까지 가면 물러난대요.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사님께서 그래서 적어도 출가위는 가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높을지라도 우리가 자기가 하나하나 증득하면 그래도 안 나가져요. 하나하나 증득하면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퇴전 위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증득해야 돼. 쉽다. 예, 분류타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듣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고 스스로 하나하나 증득하면 어느 정도 갈 때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예, 2차 묘지가 수시 재인 분상이나 약비 숙식 반야 종지한 대승 근기자면 불능 일념이 생 정신이 하리니 기도 불신이리요. 예. 2차 묘지라고 하셨는데, 2차 묘지는, 예, 2차 묘지. 이제 묘할 묘 자죠. 뜻지 자. 예, 2차 자. 이러한 묘한 뜻을 있는 것인, 이 묘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자성정해, 수상문정해. 수상문정해하고 자성문정해가 이제 공정영지의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성문정해를, 수상문정해로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깨치기 전에, 오천. 깨칠 오자. 전자, 그 다음에 오후. 네. 깨치기 전하고 깨친 후. 기전. 이건 깨친 후. 후에 닦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상문정해를. 근데 우리가 혼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깨치기 전에도 수상문정해인데, 깨친 후에도 수상문정해다. 그러니까, 깨치기 전에는 부처님 법문의 말씀에, 스승님 법문을 말씀해서 공부하는 것이 깨치기 전에는 공부하는 건데, 그리고 깨치기 위해서 수상문정해를 많이 닦게 해서 깨쳤어, 이미 이제. 근데 깨친 후에 왜 또 수상문정해를 또 하냐, 오후에. 깨친 후에 왜 수상문정해를 또 하냐. 이것이 혼돈이 돼가지고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해서 온 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성문정해라는 거,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공부하는 마음이 근본인데, 마음 근본에는 공정영지, 진공묘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정영지. 진공묘유. 이 두 자리가 진공묘유가 있는데,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지혜가 다 갈마 있는 자리고, 진공. 이것도 텅 비어 있는데 묘하게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묘유예요. 우리가 진공으로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 속에서 뭐지 나오는 것이. 또 공정영지는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서 신령스러운 지혜, 영지. 신령영자, 지혜지자. 신령한 영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영지는 우리가 현실 생활을 살면서 보면 우리가 뭘 많이 하면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그게 신령영자야. 신령이 갖고 있는 그 영지. 근데 그런 지혜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우리 대종사님께 간절히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 중생 모두가 다 갖춰있다. 공정영지의 본래 마음을 다 갖춰있다. 이것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데 그걸 아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수상문 정여라고 해서 마음을 계속 닦아나가면서 정과 해를 획득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갔으면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간 뒤에 왜 또 수상문 정여를 또 하냐.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도 혼동되고 저렇게 설명해도 혼동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계속 해요. 과거에 질문하신 스님이 질문한 것, 또 대답하신 것, 또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보조국사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묘한 뜻이에요. 참 신묘한 뜻이요. 공정영지 자체도 신묘한 뜻이고, 진공묘 자체도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세상에 삶 마음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본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인데 공정영지하고 저기 진공묘에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데 모르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수학을 우리가 풀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방정식도 배우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배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해보니까 수학 선생님이 나한테 넣어주는 거다. 방정식 아는 것도 넣어주고 뭐 미분 적부도 나한테 넣어주는 것이고 뭐 수열 조합 이런 것도 나한테 넣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없을 때는 우리가 몰라야 되죠. 수학생 있을 때 몰랐는데 수학생 없는데 그 사람 안 좋으면 모르잖아요. 자,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공정영지가 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주시는 걸로 내가 안다고 그러면 내 것이 없고 그럼 우리가 몰라야 돼요. 사실 몰라야 돼. 그리고 대산용 후사님께서도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주고 싶은데 내가 줄 수만 있으면 그 머리를 이렇게 열고 나가
1: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청춘이 여쭙기를 큰 도인도 애착심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애착심이 있으면 도인은 아니니라. 청춘이 여쭙기를 정산도 자녀를 사랑하오니 그것은 애착심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청춘은 감각 없는 목속을 도인이라 하겠도다. 애착이라 하는 것은 사랑에 끌려 서로 멀리 떠나지를 못한다든지 갈려 있을 때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자신 수도나 공사에 지장이 있게 됨을 이름이니 그는 그러한 일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1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

들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한 제자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행해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거기에 마음이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재산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남을 위하여 베풀기를 많이 하되 베풀었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 공부로 복과 덕을 쌓아야 할 것이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7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악인이 묻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느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본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2: 한 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3: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4: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서운 죄업 세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견눈치로 저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남을 모함하는 죄요. 둘은 남의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요. 셋은 삿된 지혜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죄라. 이 세 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과보나 말을 못하는 과보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과보 등을 받게 되나니라.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말씀입니다.

부족해서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거둔 채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김정관에게 글을 주시니 동하고 정하기를 법도에 맞게 하라 하심이요. 이정화에게 글을 주시니 내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마음이 정으로 응하고 내 마음이 화하면 천하의 마음이 화로 응한다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0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2: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1: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2: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해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과거 세상은 어리고 어두운 세상이라.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착취하여 먹고 살기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세상은 즐겁고 밝은 세상이라. 비록 어떠한 계급에 있을지라도 공정한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남의 것을 취하여 먹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악하고 거짓된 사람의 생활은 점점 공공하여지고 바르고 참된 사람의 생활은 자연 풍부하여지게 되리라.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4: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 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살므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살므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고 이 세상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 기관이니라. 시장 물건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지 못할 경우가 있고 비록 낮은 것이라도 마땅히 쓰일 경우가 있나니 금과 옥이 비록 보물이지만 당장의 배고픔에는 밥 한 그릇만 못할 것이요 양잿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라 하나 세탁을 하는 데는 필요한 물건이니라. 이와 같이 물건 물건의 성질과 용초가 각각 이거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편만을 보아 저의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모든 물품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편협하고 우치한 마음이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22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달 5월과 10월이죠. 아름다운 달 하나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시간의 흐름은 늘 같은데 유난히 빠른 듯하죠. 5월은 붙잡을 새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니 말입니다. 낮이 부쩍 길어진 5월 하순의 이른 아침, 봄의 뒷모습을 배웅하는 마음으로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게 되는데,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두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11짤입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못할 자는 언어, 명상, 유무, 선악으로 규정할 수 없는 자리요. 과학의 천만 가지 방법으로도 분석할 수 없는 자리로서 법상과 비법상까지 떠났으니 위 없는 자리라 할 것이다. 법계에서 수도인의 급수를 볼 때에는 모든 상이 있고 없음을 헤아리는 것이니 여러분은 어느 정도 무상에 처해 있는가 생각해보고 절대 무상의 자리에 처하도록 공부하라. 무상이 무아요, 무아가 대아이다. 모래는 그 개체를 완고히 보존함으로 낱낱이 나누어져 있듯이 제가만 본위로 하는 사람은 그 가정에 국한되고 애국만 본위로 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국한되지만 이 국한을 벗어나서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야 무상 대도를 얻으리라.

무상이 무아요, 무아가 대아이다.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랄프 타우너의 어쿠스틱 기타, 게리 볼튼의 비브라폰 연주, 오로라 듣고 계십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한 사람은 그 사업이 잘 안 되면 슬퍼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그가 없어지면 우울해집니다. 이처럼 행복의 조건을 밖에 두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으로 인해 불행해지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반드시 자신의 마음에서 찾아서 가꿔야 하며,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늘 스스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을 먼저 챙기고 살피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4절 법률은 법률 피은의 강령.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에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법률 피은의 조목. 때에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하여 주시며, 사, 농, 공, 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겉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며, 시비 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법률 보은의 강령.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법률 보훈의 조목.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니라. 법률 배은.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법률 보훈의 결과. 우리가 법률 보훈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사, 농, 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의 세계가 될 것이며, 또는 입법, 치법의 은혜도 가품이 될 것이니라. 법률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법률에 배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며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소란한 수라장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법률운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59장 법률운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31. 이운의 병이 위중함에 그의 집안 사람이 급히 달려와 대종사께 방책을 문의하는지라. 말씀하시기를 곧 의사를 청하여 치료하라 하시고 얼마 후에 병이 회복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전에 운해가 병이 중함에 나에게 먼저 방침을 물은 것은 그 길이 약간 어긋난 일이니라. 나는 원래 도덕을 알아서 그대들의 마음병을 치료해주는 선생이요, 육신병의 치료는 각각 거기에 전문하는 의사가 있나니 이 앞으로는 마음병 치료는 나에게 문의할지라도 육신병 치료는 의사에게 문의하라. 그것이 그 길을 옳게 아는 것이니라. 32. 대종사 찾아 광령이 병들매 집안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간호하게 하시더니 그가 요절함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인사를 다할 따름이요, 마침내 인력으로 좌우하지 못할 것은 명이라 하시고 공사나 법설하심이 조금도 평시와 다르지 아니하시니라. 33. 이 동안이 열반함에 대종사 한참 동안 묵념하신 후 눈물을 흘리시는지라. 제자들이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까지 상하기야 하리오마는 내 이 사람과 갈리면서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도다. 이 사람은 초창 당시에 나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어 신앙줄을 바로 잡았으며 그 후 모든 공사를 할 때에도 직위에 조금도 개교가 없었나니라. 34. 총부에서 기르던 어린 개가 동리 큰 개에게 물려 죽을 지경에 이른지라. 그 비명소리 심히 처량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아껴 죽기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반이라 하시고 성 안에 불쌍히 여기는 기색을 띠시더니 마침내 절명함에 제비를 내리시며 예감에게 명하사 떠나는 개의 영혼을 위하여 칠칠 천도제를 지내주라 하시니라. 35. 대종사 비록 사람에게 친절하시나 그 사람이 감히 무난하지는 못하며 혹 사람의 잘못을 엄책하시나 그 사람이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는 아니하며 비록 그 쓰지 못할 사람인 줄을 아르시나 먼저 그를 버리지는 아니하시니라. 36.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37. 대종사 대중을 통솔하심에 네 가지의 엄한 경계가 있으시니 하나는 공물을 사유로 내는 것이요, 둘은 출가한 사람으로서 사가에 돌아가 이유 없이 오래 머무르거나 또는 사사를 경영하는 것이요, 셋은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여 공중사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요, 넷은 사막 병진의 대도를 닦지 아니하고 편벽대의 정정만 익혀 신통을 희망하는 것이니라. 38. 대종사 대중에게 상벌을 시행하시되 그 근기에 따르시는
다섯 가지 준칙이 있으시니 첫째는 모든 것을 다 잘함으로 따로이 상벌을 쓰지 아니하시는 근기요. 둘째는 다 잘하는 가운데 혹 잘못이 있으므로 조그만 흠이라도 없게 하기 위하사 상은 놓고 벌만 내리시는 근기요. 셋째는 잘하는 것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으므로 상벌을 교명하시는 근기요. 넷째는 잘못하는 것이 많은 가운데 혹 잘하는 것이 있으므로 자그마치 잘하는 것이라도 찾아서 그 마음을 살려내기 위하사 벌은 놓고 상만 내리시는 근기요. 다섯째는 모든 것을 다 잘못함으로 상벌을 놓아버리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근기니라. 39. 대종사 매양 신심 있고 선량한 제자에게는 조그마한 허물에도 꾸중을 더하시고 신심 없고 착하지 못한 제자에게는 큰 허물에도 꾸중을 적게 하시며 조그마한 선행에도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그 연유를 묻자오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열 가지 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잘못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까지도 고치게 하여 결함 없는 정금 미옥을 만들기 위함이요. 열 가지 잘못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은 그 하나일지라도 착한 싹을 키워주기 위함이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시시품 31장에서 39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김지민의 노래 착한 싹을 키워주기 위하여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37 말씀하시기를 집 하나를 짓는 데에도 대들보도 있어야 하고 기둥도 있어야 하고 석가래도 있어야 하며 소소한 모래 한 줌 종이 한 장이라도 필요한 것은 다 있어야 하듯이 이 회상을 이뤄내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여러 방면에 크고 작은 인재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임무를 다하여 주어야만 되는 것이니 각 방면의 모든 동지가 한 분 한 분 얼마나 정답고 소중한가.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선우진의 모든 동지가 서로서로 업어서라도 받들고 반기라 하시었나니 우리 동지들은 늘 서로 애호하고 돕고 받들며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감싸주고 용서하고 이끌어주어서 한 가지 이 대업에 동심합력하여야 우리의 교훈이 무궁하리라. 38. 어떤 일로 학인들이 불화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아무리 천하를 차지하는 큰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불화하면 내 마음이 불안할 뿐 아니라 일도 또한 잘 되지 못할 것인즉 오직 한 가지 일을 할지라도 화합하는 속에 일을 하여야 내 마음도 기쁘고 그 일도 잘 되리니 큰 성공을 하려거든 먼저 화합부터 하라. 39.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에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불화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의는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40. 말씀하시기를 항상 심구할 때에 세상을 좋게 하며 동지를 좋게 하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하기로 심구하라. 천하와 동지의 고락을 자신의 고락으로 알고 나아가야 윤기가 바로 닿고 맥맥이 상통하여 큰 성공을 보나니라. 41.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의 집단 공동생활은 정신일체와 육신일체의 본질을 잘 이해하여 매사에 서로 친애를 주로 하되 동지 간에 혹 정신상 과오가 있을 때에는 간격 없는 애정으로 진실이 충고하고 그 과오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력하며 충고를 받은 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에 힘쓸 것이요 동지 간에 지시구열이 상대할 때에는 그 우한 이가 열한 일을 절대로 하시하지 말고 힘 미치는 대로 지식을 알려주는 데 노력하며 어떠한 묘법이나 독특한 견문이 있을 때에는 때를 따라 모든 동지에게 전해주는 데 노력할 것이요 동지 간에 혹 육체상 병고가 생긴 때에는 가족의 정의에 의하여 힘 미치는 대로 정성껏 원조하며 애경 재상 등 일이 있을 때에는 힘 미치는 대로 서로 동정할 것이니라. 42.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이
돕는 법 세 가지가 있나니 곧고 너그럽고 알미 많은 벗이라 하였는 바 삼세의 수견과 윤기로 얽힌 우리 동지들은 세세생생 서로 도울 동지요 도반이라 서로서로 곧고 바르게 깨우치며 너그럽고 알뜰히 인도하여 진실한 동심동체의 동지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43. 말씀하시기를 공과 사는 원래 둘이 아니니 국한을 크게 잡으면 사도 다 공이 되고 국한을 작게 잡으면 공도 다 사가 되나니라. 44. 말씀하시기를 사욕에 끌리어 근본 큰 소원을 잊지 말 것이니 각자의 공부도 나만 특별한 공부를 하여 내가 오직 특별한 사람이 되리라 하면 사가 낀 공부라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사업도 또한 사가 든 마음으로 공을 개교한다면 큰 사업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마음의 출발부터 사욕이 없이 오직 무아 무욕한 공부를 하고 지공무사한 사업을 하여야 큰 공부, 큰 사업을 이루나니라. 45.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가장 꺼리신 바는 독선 귀신으로 공중도 불구하고 동지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였나니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하여야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의 알뜰한 동지니라. 46. 말씀하시기를 불경에 삼륜 청정이란 말이 있나니 주는 이와 받는 이와 주는 것 등 세 가지가 다 공하여야 참다운 희사가 된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님 사업에 물질이나 자녀나 자신을 바치되 오직 빈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참 희사가 되고 그렇게 희사한 이가 참다운 법계의 조상이 되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공도편 37장에서 46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07장 저허공의 밝은 달은 심월송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 36. 대산종사 이경순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색신여래는 지수화풍으로 상화되었으나 법신여래는 천지 일월과 더불어 무궁하여 동고동락하실 것이라. 최후 일가까지 순정기, 순공심, 순신성으로 모든 교역자의 가슴에 성자의 상을 세워주셨나이다. 항타원 종사여 대인의 신법으로 살다 가셨으니 올 때도 대인으로 오소서. 37. 대산종사 김구 선생의 영전에 조사를 보내시니 나라와 동포를 위하여 헌신한 백범 선생의 열반을 애도하며 다음 글귀로 영로를 위로하고 밝은 천도를 염원하나이다. 의로운 비는 삼천리 강토에 흡족히 내리고 덕스러운 비는 삼천만 동포를 훈훈히 적시도다. 오호라 만년 대계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으리니 원컨대 토설천궁에 머무시어 혼을 청정히 날리소서. 38. 대산종사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천도제에서 설법하시기를 새마을운동은 가난에 찌들어 고통받던 이 결례를 잘 살게 하였고 새마음운동은 충효열의 도덕을 부활시키고 단군 성조의 개국헌을 다시 이어 세계 속에 부강한 한국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이는 모두 대종사의 개교 동기와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가께서는 살아서도 큰일 하셨고 가셔서도 큰일 하시니 그 하신 일과 자취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생사는 가고 오는 것이요 인과는 주고받는 것이니 앞으로 부처님의 무량수를 증득하시어 영천 영지 복회의 물로가 크게 열리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39. 대산종사 이병은 영가에 열반 후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성격으로 보나 금생에 일러보아 병고로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이생의 업이 아니라 여러 생 여러 겁을 대장으로 다니며 남의 생명을 눌렀기에 받는 것인 바 과거에 지은 업을 안 받을 수 없으므로 깨끗이 받아버리자고 했더니 제가 그런 것 같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이렇지 않은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할 때는 반드시 전생의 업을 받는 것이라. 지은 것을 안 받고 누구에게 줄 것인가. 동산을 표준해서 우리 앞길의 공부사업의 진로가 만겁에 열리기를 빌자. 동산은 내가 없기에 나 아님이 없어서 사생이 참나가 되었고 내 집 없기에 내 집 아님이 없어서 시방을 내 집 삼았느니라. 40. 대산종사 김영신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융타원은 만년에 일체 도방하로 해탈하고 내 생을 준비하였으니 큰 신성과 큰 서원으로 원적무별한 청정법계에 머물다가 1년 만년 우만년의 정성으로 정진하기 비나이다. 항상 정이란 생각이 끊임없는 정성이 되게 하시고 늘 여유 있는 행을 하여 다함이 없는 마음을 쓰소서. 41. 대산종사 오철환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희사는 모든 사람의 표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중인의 스승이며 어버이였으니 진리계의 현모 난측한 경지와 열애의 응현 자제한 법도를 알아 크고 크고 작고 작고 넓고 넓고 좁고 좁고 있고 있고 없고 없고 가고 가고 오고 오고 동하고 동하고 정하고 정하는 진리를 터득하여 자유자재하는 열애의 만능을 갖추소서.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종합대학들이 많잖아요. 그 뭔가 뭐 전국 대학 총장 연합회가 있어요. 회장까지 하세요. 자, 회장까지 하시면서 이분이 일본에 유학도 하시고 하니까요. 국제적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기독교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뭔가 하면요. 불교 도우회. 세계 불교 도우회. 이게 열리게 됐어요. 열리게 되니까 외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으로 가니까요. 외국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우리 노래에 있어요. 노래가. 붕정말리 편히 다녀오세요. 그 노래죠? 이것이 말입니다. 이분이 말입니다요.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참석하면서 대표로 원불교의 대표 그리고 한국의 대표로 참석하잖아요. 하니까는요. 그런 노래를 만들어내가지고 공항에서 출발하는데 노래를 불러드리고 이랬다니까요. 우리 지금 어릴 때 그렇게 지금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불교 도우회로 그런가 하면요. 그때 대산 종사님께서 뭐를 주장하셨습니까? 종교. 유월. 유월이 뭡니까? 뭔 약자입니까? 유월이. United Religion. United Religion. 뭡니까? 종교. United. 그러니까 종교 연합이죠. 이건 종교죠. Religion. 종교 연합이죠. 이 운동을 주장하셨죠? 주장하시니까 이제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뭔가 하면요. ACRP 아시아 종교 평화회의 또 WCRP 세계 종교자 평화회의 또 이거를 한국에 오면 뭐가 됩니까? KCRP 저 부산 살 때 여기서 이 밑에다가 쫙 이렇게 내려가고 부산은 BCRP 이걸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이제 회의도 하고 또 어디 여행도 가고 또 이제 이렇게 친목 행사를 했다면 하니까 부산 지역 신문과 방송국에서 그런 것을 자 보도를 해줄 거 아닙니까? 보도를 자꾸 해주니까 법무사 주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이름은 안 나와. 보도가 나오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참석 안 하니까 자기 이름 안 오니까 자꾸 보도가 나가니까 나중에는 법무사 주지가 딱 참석하더라니까. 그래갖고 그분이 누군가 하면 정여선입니다. 제가 이 선임 한 얘기도 전에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정여선님이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 만들고 둘이 산종박람회라고 법무사 가가지고요. 녹음해가지고 정여선님과 나하고 둘이 대담 형식으로 다정하게 만나가지고 얘기한 거 녹음해갖고 우리 원음방송에 싹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정여선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상자 때 큰 선임들이 모여가지고 상자 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상자 때. 그게 들었는데 큰 선생님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원불교는 불교를 혁신을 하려고 했는데 헌집을 고치려고 하면은 석가래도 빼갖고 다시 박아야 하고 기둥도 해야 되고 힘든다. 그게 잘 안 된다. 헌집 고치기가 더 어렵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어떤 종교가 하면은 헌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세터 잡아서 집진 거다. 멋지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상자 때 들었다니까. 들었다라고 그러더라니까. 아, 이것을요, 법무사 주지가 얘기해 주는 거요. 그럴 때 제가 기분이 어지겠습니까? 없대죠? 참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행사를 다 누가 주관해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가 하면은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활동들을요. 그러니까 이제 하셨다요. 근데 이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 밑에 따라 붙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언어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언어가 통하고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전엄강 선지님의 딸. 전 팔건 들으셨죠? 부총장도 하시고 그랬어요. 이분이 뭐입니다. 영어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항상 만나면요 대외적으로 출장을 가시는데 이 지금 여론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활동하시는 모든 것을 앞서서는 숭사님이 하시고 뒤에서는 만나면 이분이 전부 다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한 그와 같은 오늘날의 대외적인 원불교의 위상을 확실하게 세워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요 이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72세에 열반을 하시죠. 반백년 기념대회 회장을 맡으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다가 72세에 이제 여련이 이제 열반을 지금 하시는데 지금 그 이제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이요, 지금 저 식사를 어디서 하시는가 하면요, 항상 그 학교에다가 지금 선타님 아시죠? 학교에다가 조그마한 방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누가 이제 한번 밥에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합니다 시간이요. 그 가시는 시간, 식사 마치고 오시는 시간, 하여간 시계 같으시. 그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신. 그러시면서 당신은 어머님은 그렇게 교단에서 집주해 주셨잖아요. 당신은 그 옆에 청호, 정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신원에 조그마한 방한칸이 있어요. 그 정신원 방한칸에 총장님이 거기서 계속 평생을 기가하셨어요. 그 조그마한 방 하나에. 갖고요 한 번은요 사감하는 나를 이 지금 숭사님이 부르시더라니까 또 가니까 너 학생 지도 잘해라 그러시오. 그 왜 그러십니까? 그때만 가면 방에 뭘 떼는가 하면 연탄을 뗐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0: 또 연탄 뗐어요. 그랬죠? 예전에 연탄불 뗐죠? 근데 당신이 이렇게 보니까 학생이 와갖고 당신 방에 연탄을 빼가더래.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키워갖고 되겠냐? 그러면 나를 혼내시라니까. 제가 그렇게 혼난 사람입니다. 잘 나가지만 안 했어요. 이게 혼났어요. 그 뒤에 말입니다요. 그 어른의 그 방을 내가 좀 이렇게 저 그 학생들 시켜갖고 오히려 돌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그렇게 감소하게 사르셨어요. 그래 사르시다가 이렇게 열반을 하신 이런 어른이십니다. 자, 우리요 송사님 위해서요 박수 한번 칩시다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송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일생을 그 사르시는데 이 어른이 이제 지금 교육품 그 이제 3장에서 지금 이제 모르시는 이제 그 3장이죠. 예, 모르시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쌍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리까? 이제 이렇게 이제 물으시죠. 그런 게 네가 큰 진리를 물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상은 이 불상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쌍은 예, 심체.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체를 모신 것이. 그 다음에 이런 쌍은 심체를 모신 것이다. 심체. 마음 자리. 마음의 채 자리. 자, 마음의 채 자리. 자, 형체. 이게 형은 사실은 이 부처님 모습 아닙니까? 대웅전에 가면 다 모습 다 모셔놨죠. 근데 이제 이렇게 모셔놨는데, 이 지금 대웅전에 모셔있는 이 부처님의 형체는요, 이게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로 와가지고는요, 삼신불 사상으로 변화가 됐다. 그런 얘기 제가 했죠. 삼신불, 무엇입니까? 삼신불이. 법신, 보신, 화신. 예. 이게 이제 삼신이거든. 삼신불. 자, 자, 법신, 보신, 화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화신이죠. 형체. 형체를 모시다가 화신 아닙니까? 화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신요. 그래서 이제 이 화신, 이걸 지금 모셨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화신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후래 불교에서 계속 뭔가 하면 그것을 성화시켜요. 화신을 성화시켜갖고 보신, 법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심체는 뭡니까? 삼신불 중에서 법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런 장 진리를 설명할 때 이러는 법신불이니 그러죠. 이것도 아니죠. 법신이에요. 그 심체예요. 마음의 본래 자리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본래 자리는 이거를 심체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성 그래요. 성. 성은 뭔가 마음이 나는 곳이죠. 마음이 나는 곳. 마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아 우리가 현상적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성에서 나오죠. 성에서 이게 뭔가 하면 심으로 나오죠. 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나오는 당처예요. 그거를 뭔가 하면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쌍은 참 인간과의 관계 쪽에서요. 그게 심체다. 그게 심체는 이거는요 부처님의 심체죠. 그러면서 또 부처님의 심체만 됩니까?
1: 아니요.
0: 예. 모든 사람들의 심체죠. 또 모든 사람들의 신체만 됩니까?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이럴 때는 뭔가 막 우주 만유가 가지고 있는 심체죠. 우주 만유가 그냥 이것이 형상으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형상 속에는 뭐가 가만 있나? 심체가 가만 있는 거요. 그 신체를 제가 형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상. 상이 뭡니까? 형의 내부에 갈맞는 질서라 그랬죠. 그걸 말이죠. 뭐로 표현하신가 하면 이론상으로 표현하셨다. 이러면은요.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가 확 드러나죠. 심체와 형체, 형체와 심체. 그래서 형체의 한계를 우리는 벗어났다 이거죠. 벗어나서 심체를 밝히신 것이 이론상의 진리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는 심체다. 형체가 아닌 심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교육품 3장에서 이제 확실히 이렇게 이제 밝혀주고 계십니다. 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그냥 금방 가버렸네요. 지금 이제 또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자, 오늘 이제 이 3장에서는 이제 주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형체와 신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체에 머물지 말고 신체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우리 어떤 그 운동을 이제 하고 우리 스스로들이 말이죠. 항상 법진부를 대할 때 신체다. 신체를 내 마음에 불러줘서 또 우리를 많이 보는 자는 것을 깨닫는 그런 연결되도 노력을 하시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인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오늘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일원상 서원문 가지고 말씀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일원상 서원문은 원기 23년 11월에 대종사님께서 회보에 그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불교의 반야신경이 있다면 저희는 일원상 서원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천둥 만둥을 넘어서 엄청난 일원상 서원문을 했건만 지금도 이렇게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은 일평생토만 일원상 서원문을 주석으로 외우고 법회 때마다 외우고 했는데도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또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자신이 어떻게든 간에 이번에는 일원상 서원문 속을 내가 파고 들어가보자. 저부터 그런 마음도 단단히 지금 제가 준비를 했고 신고도 많이 드렸습니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죠.
1: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진리, 일원상 신앙, 일원상 수행 이게 쭉 다 이렇게 좀 그 법문을 해주셨는데 따로 이 일원상 서원문을 내놓으신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요?
2: 출가 제각간에 교법을 신봉하고 배울 때 아름아리로 아는 것 위에 또 알고 싶고 아는 것 위에 또 알고 싶어 해서 가령 오늘 법인문답 시간도 모르는 것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청하면 이론상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아는 것을 놓아버려 해야 돼요.
1: 아는 것을 놓아버려라.
2: 놓아버려. 그래야 이론상을 접할 수가 있거든요. 이론상 서원문은 본래 우리 그 동양적인 종교는 주문 종교였어요.
1: 주문.
2: 주문을 통해서 광명을 회복하고 위력을 얻고 대개 종교를 신봉하는 분들이 광명 회복보다는 위력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주문이라는 것이 뭔 거니? 그 명상과 같은 건데 주문이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알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아는 것도 버리고 그 일심의 경지로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 무아의 경지로 도달해서 진리의 실경에 이르면 스스로 밝아지고 스스로 위력을 얻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그거를 물시하고 자꾸 진리라고 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갖는다면 자꾸 이런 상황으로는 멀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참 조심할 일이고 이런 상 서원문도 내용상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파지하고 깨닫는 데는 아주 훌륭한 경전이지만은 이론상 서원문을 주문처럼 늘 외우고 마음속에 간직해서 이론을 위력을 얻고 체성이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면 그랬죠? 그 위력을 얻고 체성이 합해서 광명을 회복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이론상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원문은 주로 제가 그런 방향으로 주장하고 싶어요, 말씀을. 무엇이든지 그 교법을 이해할 때에는 그 대체적인 의의, 대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이론상 선문으로 전체적인 의지가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가, 그거를 상념해 두고 이론상 서원문의 진리의 그 맥을 한 분야 한 분야를 잘 분석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전체적인 또 근원적인 데 도달하는데 공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부분적으로만 하면은 또 부분적으로만 알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 이론상 서원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1: 그 대체
2: 요지가 어떻게 되었는가부터 아는 것이 좋겠어요. 첫 규절이 이제 이론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 예, 예.
2: 언어 도단어 입정처. 네. 거기서 딱 끝난 거거든요. 네, 네, 네. 입정처. 언어가 끊어진 자리다. 자꾸 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궁구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일체 사념을 놓아버려라. 무화의 경지에 이르러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야 이론상의 경지에 합한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2: 아이고, 어떻게 해서 무화의 경지에 이르고 일체 사념을 버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체 번뇌와 망상과 사념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늘 사념을 버리고 살아요. 사실은 마음이 항상 진공 상태에 있어요.
1: 네.
2: 응?
1: 네.
2: 생각하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도
1: 네.
2: 사실은 진공 상태에 있는 거예요.
1: 네.
2: 근데 그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수호하지를 못해요.
1: 네.
2: 자기가 늘 느끼고 깨달아서 활용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 줄도 모르고 저런 줄도 모르고 그냥 임의로 자연 환경처럼 지나간단 말씀이죠.
1: 예.
2: 자연적인 자연 인간처럼 그냥 생각하고 활동하는 면에서만 주력을 대고 텅 빈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1: 네, 네, 네.
2: 뭐 이론상 소음을 이해하는 데는 첫째가 이론상에 대해서 알라고요. 이론상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 첫 말씀이 이론은 언어수단의 입정처요 이래 하신 거예요.
1: 네.
2: 이렇게 첫 말씀을 내시고 이 형상이 없고 우리가 접촉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으로 이르지 못하고 접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형상 없는 자리가 이론상인데 그런 이론상에서 사물의 세계 천지 동포 법률이 다 네. 생출했고
1: 예.
2: 그렇잖아요. 그런 이론상의 세계에서 사물의 세계가 전부 창조되었다 그 말씀 또 창조될 뿐만 아니라 성주교공으로 변화하고
1: 네.
2: 생로병사로 변화하고
1: 예.
2: 이렇게 현실 세계가 이렇게 실존하면서 변화하면서 일었다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에 의한 것이다. 그 해설이 나와요, 처음에.
1: 예, 예, 그렇습니다.
2: 그러므로, 우리 수행자로서,
1: 네.
2: 수행자로서, 이론상의 진리가 공헌정의 원리니까, 삼학수행을 철저히 잘해서,
1: 네. 네.
2: 잘제해서, 삼대력을 얻음으로써, 이 사물의 세계를 은혜 세계로, 이 전체 인류 세계를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또 이 본회가 늘 치성하는 중생심을 다 버리고 불심을 이루는 그런 계기를 이루도록 그러니까 첫째는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이론상의 진리는 언어가 도다는 그런 무형한 자리인데
1: 네.
2: 그런 무형한 자리에서 사은이 태동되었고
1: 네.
2: 사은은 성주계공 생로병사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것이 전부 다 이론상의 진리다. 그런 말씀이시고
1: 예.
2: 또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사막 공부를 정진해서 불성을 깨닫고
1: 예.
2: 그 불성으로 사은을 대하면 광대무량은 낙원세가 이루어지고 불심을 잘 수용하면 극락과 영생이 그 자리에 있다. 이걸 가르친 거거든요.
1: 네, 네, 네.
2: 그래가지고 이론상 소음문을 참 지성으로 공부하면 이론으로 위력을 얻는다 그 결론이 결어가 또 이론으로 체성에 합한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1: 네, 네.
2: 체성에 합하는 것이 수행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체성에 합하면 그러면 체성에 합하면 무화의 경지로 머물러 버리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1: 네.
2: 체성에 합한다는 말은 무화의 경지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지를 실생활에 활용해서 항상 무화의 경지와 사실의 경지가 둘이 아닌 자리에서 삶을 영위하고 생사거래를 하고 모든 진리를 오득하는 근본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 체성에 합한다는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광명을 회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1: 네.
2: 체성은 텅 빈 자리지만은
1: 네.
2: 텅 빈 자리는 바로 광명한 자리예요. 광명한 자리예요. 그냥 텅 비어서 텅 비어버린 건 없어요.
1: 네, 네.
2: 텅 비었다면 그 허무 아니냐. 그렇지 아니었고 광명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이론상 소원문을 지성으로 공부를 잘해서 일심의 경지에 도달하고 이론상 소원문 공부를 잘해서 사은의 보은행, 보은행에서 은혜 세계에 도달한다면 이것이 복해양족의 부처님이거든요.
1: 네, 네.
2: 복해양족의 부처님을 이뤘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론을 위력을 얻고 이론을 채성에 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론을 위력을 얻는 거예요.
1: 네, 네, 네.
2: 위력.
1: 네.
2: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는 것은 가장 근본이 위력이에요.
1: 네.
2: 불가사의한 위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 네.
2: 그 위력의 근본을 옛날에는 밖으로만 봤어요.
1: 예.
2: 밖에서 계시가 있고 밖에서 위력이 내려오는 것으로만 알고 처음에 첫걸음을 내딛어요. 그런데 그 위력과 광명이 자체 안에 들었다.
1: 네, 내가 가지고
2: 내 영성 안에 본래 네. 갖춰져 있다.
1: 네.
2: 이걸 깨닫는 것이 이론상 소원문이에요. 또 이론상 소원문을 공부를 잘하면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면 꼭 타력에 의존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져요. 그런데 결국은 심불이에요. 마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 공부를 잘하자는 것이 그 얘기죠. 이론상 소원문은 마음 공부를 잘하자는 것이니까
1: 네.
2: 이 마음 공부 잘하자는 말이 허언이 아니에요.
1: 네네.
2: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1: 예.
2: 참으로 결과에 이르러서는 마음으로 돌아와요. 마음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을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신을 분석해 가지고 그 묘미를 참 가르치셨거든요.
1: 네.
2: 그런 공부 전체가 다 이론상 소문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론상 소문 공부에 마디마디 그 내용을 충실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교리를 파악을 하고 또 이론상 소음으로 근본 의지가 위력을 얻자는 데 있으니까
1: 예, 예.
2: 주문 삼아서 열심히 외우고
1: 네.
2: 외우고 위력을 얻을 것.
1: 네,
2: 또
1: 네.
2: 하나는 잘 이 파지 잘 이해하고 각득을 해서 광명을 회복하고 채성에 합하는 공부에 우리가 요히 잘한다면 큰 도인 되지요, 이제.
1: 네, 네. 그 제가 교당에 있을 때 어떤 교도님께서, 아, 교부님, 내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 그것은 좋은 말이에요.
1: 네, 네.
2: 좋은 말인데, 그것이
1: 네.
2: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네? 한 생각만 막 뭐 탁 열려있는 성품 자리예요.
1: 네, 네.
2: 근데 그 자리가 성품인 것을 아지 못하니까 그래요.
1: 네.
2: 마음을 텅 비우면 그 자리가 성품이에요, 바로.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1: 네.
2: 아, 이 자리가 그 자리로구나 하고 본인이 느끼고 그 자리에 심취해가지고 오랫동안 이 궁구하면, 하, 이 자리가 이론상 자리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1: 예.
2: 그 텅 빈 마음을 생각만 비우면 텅 빈 것 아니겠어요?
1: 네.
2: 그 마음을 그냥 건성건성으로 지내가요.
1: 예.
2: 바람 불다가 그치고 그쳤다가 불고 이런 식으로
1: 네.
2: 어? 항상 우리 마음은 빈 자리에 있다니까요.
1: 네, 네.
2: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1: 예, 예, 예.
2: 근데 그 빈 자리를 건성으로 내 그냥 보내버려요.
1: 아,
2: 그러니까 근데, 마음에 들어가기 네.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1: 그런데 지금 사회적 구조가 미디어가 너무 발전이 되니까
2: 예.
1: 요즘 막 TV에서 시청자를 이렇게 그냥 막 끄집어 다니려고 별별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유튜브에서 또 그냥 모든 사람들 찍어야 되고 그냥 막 갖다 발표를 해버리고 거기에 시들리면 정말로 이론상 진리의 입구에서 늘 헤매다 말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론상 진리가 내가 확 한 번에 내 마음으로 잡아 당겨서 키워보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아주 저도 이번에 단단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말씀, 그 듣고 더 간절합니다.
2: 예. 예.
1: 그러면은 이제 대체적인 말씀은 이제 되게 말씀 됐고 소원문에 이제 그 그 한 단락씩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이러는 언어도단의 입정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들어야 될까요?
2: 정이라는 말은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1: 움직임이 없다.
2: 동함이 없다. 그걸 정이라고 그래요. 정주어 그러잖아요. 한 달에 딱 주어는 것을 정한다. 움직임이 없다. 또 다른 말로는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자리에 든다. 그러니까 입정처는 말로 안 통해요. 실제로 자기가 생각을 끊고 요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명상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1: 예, 그쪽으로 좀 가고 됐습니다. 네.
2: 명상을 좋아한다는 것이 입정처를 즐기는 뜻이에요.
1: 예, 예.
2: 자꾸 입정처에 근사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1: 네.
2: 입정처를 알도 못하고 명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1: 그래서 그 사회에서 그 멍 때리기.
2: 그런 말도 있죠.
1: 명상의 일부는 좀 들어와 있어요.
2: 예, 그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은 유정무정, 유상무상, 모든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상대적으로 되어 있어요.
1: 네,
2: 모두가 다 네, 상대적으로 네. 사흘의 세계가 그렇고
1: 네.
2: 이 생각하는 마음의 세계가 그렇고
1: 밤과 낮이 그렇고
2: 아 그러면요
1: 남녀가 그렇고
2: 네.
1: 가벼운 것 무거운 것이 그렇고
2: 네.
1: 좋고 낮은 것이 그렇고
2: 그럼요
1: 선악이 그렇고
2: 네.
1: 참 상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2: 그렇죠.
1: 네, 네, 네.
2: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도 상대적으로 되어 있고
1: 네, 네.
2: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도 상대적으로 되어 있어요.
1: 네, 남녀도 그렇고.
2: 그래서 그 상대심을 놓아버려라 그거거든요. 이쪽 저쪽 편협하게 그렇게 생각을 내지 마라. 생각을 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정처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한번 탁 쉬고 아, 이 자리가 이런 사이로구나. 그런 것을 오래오래 체득해야 돼요.
1: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2: 그거 금방 아, 이런 사이로구나 하고 금방 아는 것은 아니에요. 태타원 송순봉 종사님이
1: 예.
2: 정산 종사님 따님 아니에요?
1: 네, 그렇습니다.
2: 하루는 아버님 앞에 가서 마음을 비우라 해서 비우면 멍청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사놓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을 비워봤냐, 열 시간을 비워봤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태사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참 여실하게 받들어야 돼요.
1: 네.
2: 과연 텅 빈 마음을 10분간을 가져봤는가,
1: 네, 네, 네.
2: 한 시간을 가져봤는가,
1: 네.
2: 한번 그 1월이 지나가도록 낮 시간, 밤 시간이 지나가도록 한번 그렇게 해봤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야 돼요.
1: 저도 반성이 됩니다.
2: 어떤 분은요?
1: 네네.
2: 어떤 분은, 아, 마음 비우기가 천하 쉽다 그러는데, 그 진경에 이르려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네. 우리가 그 흙탕물을 놔두면은 가라앉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1: 네.
2: 시간이 걸리죠?
1: 네.
2: 정신수양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금방 생각 하나 돌려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게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생각인데 자기가 체험을 안 해보고 그냥 말만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잘 그 자리를 소화해야 돼요. 빈 마음 자리를 시간이 오래도록 아주 잘 굳어져야 돼요. 그게 입정처예요.
1: 저도 이제 그런 시간 좀 길게.
2: 길게. 그것이 입정이요.
1: 네,
2: 완전한 정에 들이다 이 말씀이죠.
1: 네, 네, 네.
2: 서투르게 드는 것이 아니라
1: 네, 네.
2: 그런 훈련을 삼사해. 이번에 내가 그 불교 방송을 좀 봤어요.
1: 예.
2: 근데 그 드라마 봤다는데 예. 거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고행 수도할 때 입정삼매에 들어 있는데 큰 뱀이 와가지고 몸을 뺑 돌더니 머리 위에 가서 뱀이 몰랑몰랑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는 아닌가는 몰라서 그게 아무 경계에 흔들림이 없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나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뜻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경계를 당해도 흔들림이 없다. 정이라는 말은 요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동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능해지면은 경계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이제 피경 공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건 우리 소태산 부처님의 정신에 틀린 거예요. 이게 행동하면서 말하면서 예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정력을 익혀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1: 네.
2: 또 이제 새벽에는 좌선, 저녁에는 염불 이렇게 해서 정력을 익혀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라. 생활 속에서 도력을 익혀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1: 네네.
2: 이 세상은요, 처음에 수행자는 세상에 대한 무상을 느끼는 거, 자기 육근에 대한 무상을 느끼는 거, 그것이 가장 첫걸음이에요. 그래야 입정삼매에 들어요. 모든 생각과 번뇌를 다 돈멸하고 정해야 되는 최초 걸음이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무상을 안 느끼면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원불교 용어 가운데 훈련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2: 훈련이라는 용어가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경지에 들게 돼요. 그냥 한 생각 비우고 아 이거 싫구나 하는 것은 아르마리고
1: 네.
2: 참으로 그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물을 가를 때 시간이 걸린 것처럼 그 탁한 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가서 아주 밝게 되는 것은
1: 네.
2: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를 복 잡고 입정삼매에 드는 것은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2: 자꾸 훈련을 쌓아서 훈련을 쌓아서 그런 진경에 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1: 네, 그렇습니다. 정에 드는 것도 내가 마음을 잡아서 자꾸 이렇게 익숙할 때까지
2: 그러면요.
1: 훈련이 돼야지 어쩌다 한번 갖고는
2: 안 되죠.
1: 어려울 것 같고
2: 예.
1: 그 대종사님께서도 석반 후에 일을 마치고 대강 마치면
2: 그 말씀 있죠.
1: 염불좌선하기를
2: 그렇죠.
1: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꼭 한 마음 챙기는 것을
2: 예.
1: 꼭 해야 될 것 같고
2: 예.
1: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려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내 생각이 되지.
2: 그러죠.
1: 가뜩 잘못하면 남의 생각, 남이 한 말 옮기는 거, 남 내 뜻에 따라가는 것
2: 예.
1: 그러다가 이제 생사문 앞에 들었으면 앞에 이제 딱 서 있으면 이 학급이란 말이에요.
2: 아, 후회가 막심하죠.
1: 다시 갈 수도 없고.
2: 헛개비란 말씀 참 잘했어.
1: 네네네.
2: 이론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헛개비 인생 사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간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간에 멈추는 시간을 틀림없이 갖자. 멈춰서 내가 생각을 깊고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론상 처음 문을 이번에 입에다 확 집어넣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우리가 수행을 하고 종교를 신봉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죽지 말자 하는 거예요. 건강으로 건강이 쇠약해서 비틀거리면서 건강 보호하려고 그냥 노력을 얼마나 해요. 그런데
1: 네.
2: 죽지 말자 하는 거예요. 수행의 목적이 또 하나는 고생하지 말자 하는 고생하지 말자. 그를 다른 용어로 바꾸면은 영생과 극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불생불멸의 영생과 고락을 초월한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극락과 영생을 얻는 것이 극락과 영생을 얻는 것이 입정삼매예요.
1: 네.
2: 입정에 들어서 아, 이 경지가 극락이로구나. 이 경지가 참 내 생명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잘 수호하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론상 소문에도 잘 수호하는 공부를 잘하며 그 말씀이 나와요.
1: 네, 수호는 지키고 보호하는 거.
2: 그러면요. 네네. 그 말씀이 나와요.
1: 네네. 지키자.
2: 예, 네, 지키자.
1: 네.
2: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1: 네.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지키고 호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서 내 생각을 내니까 내 생각까지 쓰려면 이론상 진리를 내 마음에 일원상 소불을 갖자. 그런
2: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네. 늘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려버려요. 나는 언제나 불지에 이르고 이런 마음도 벌 놓아버리고 지금 불지에 이른 거예요.
1: 예.
2: 지금 불지에 이르는데 수호를 못하는 것이죠. 경계를 대해가지고.
1: 알고 있는데.
2: 지금 나는 성품을 보았고 성품을 오득했는데 네. 그걸 경계를 다 수호를 못하는 거예요.
1: 네.
2: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활불이라고 그러거든요.
1: 네.
2: 내가 언제나 부처가 될 거 하지 말고 나는 이미 부처다.
1: 예.
2: 그런 심경으로
1: 예.
2: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 네.
2: 안에서 밖으로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을 발현하는
1: 예.
2: 나는 이미 부처다.
1: 예.
2: 이 부처의 광명과 위력을 사람을 대할 때 발현하고
1: 예.
2: 경계를 대할 때 발현하고 생사를 대할 때 발현하고
1: 네.
2: 이렇게
1: 예.
2: 부처의 입장에서 살자.
1: 예.
2: 이렇게 좀 높고 거룩하고 힘이 강한
1: 네.
2: 그런 불심의 세계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1: 예, 예.
2: 미약한 중생이라 생각 버리고.
1: 네. 자, 우리 모두는 부처입니다. 지금부터 그 부처를 확실하게 그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길 바라면서 오늘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2: 아, 그런 시간 됐어요?
1: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평상시엔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자, 일원상 선문 두 번째 날입니다. 아, 일원상 선문에 이런 언어도단 입정처이요 다음에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십니다.
2: 그렇죠.
1: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일까요? 받들까요?
2: 이론상 개성에
1: 네.
2: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 유무 세계거든요.
1: 네, 네.
2: 형상 있는 것은 형상 없는 것으로 형상 없는 것은 형상 있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1: 예.
2: 그것이 생동이에요.
1: 네.
2: 살아 숨쉬는 세계의 세계 모습이에요.
1: 네.
2: 그런데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다 했으니까는 이제 문이라는 것은 문이 여기 있으면은 문은 항상 여여한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문은 그대로 있는 건데 그게 사람이 왔다 갔다 또 문을 닫았다 열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1: 네네.
2: 그런 현상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그죠?
1: 들어갔다 나왔다
2: 나갔다
1: 네.
2: 그게 생사거든요. 유무 변하고
1: 네.
2: 그러니까 문은 항상 그대로 있어되 그 문으로 인해서 들고 나고 열고 닫고 한다 그냥 그런 말씀이에요.
1: 네.
2: 쉽게
1: 네.
2: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로 된 것이다. 이론상의 진리가 생으로 사로 사로 생으로 유로 무로 무로 유로 변화시키는 근본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라 했을까?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변화하지만은
1: 예.
2: 이론상은 항상 여여해서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변화하는 바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1: 네.
2: 변화가 끊어진 자리 불변의 자리
1: 예.
2: 불변의 자리이면서 변화를
1: 자리.
2: 행한다
1: 예.
2: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변과 변불변의 진리라고 우리 보고
1: 예, 변불변
2: 변화가 있지만은 변화 그것은 불변을 떠나지 아니한 것이고
1: 네.
2: 불변이 있지만은 불변 그것은 변화를 떠나지 아니한 것이다. 변화와 불변은 항상 같이 있는 거다. 그런데 불변은 바탕이 되고 변화는 형상이 되고 이럴 뿐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말씀을 하신 것. 그러니까 진리를 공으로 배우지만은 공이라는 건 실제로 없는 거예요. 공즉 색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1: 네.
2: 색즉공 반야심경에. 그같이 공하고 색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고 항상 하나예요.
1: 이게 텅 비었다고만 하지 않고 텅 비고 가득 찼다.
2: 네네. 그러니까 텅 비고 가득 찼다는 것은 뭔 거니? 사람의 생각이에요.
1: 네.
2: 생각이 비었다 찼다 그럴 뿐이지
1: 예.
2: 그 자체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1: 예, 예, 예.
2: 비었다 찼다가 네, 없는 네, 거예요.
1: 네, 네.
2: 그렇지. 생사문도 그와 같아요. 생사문도 마음이 들어서 생과 사를 나눈 거예요.
1: 예.
2: 본래 성분부자는 생사가 없는데
1: 예.
2: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생이다 사다 이래요.
1: 예.
2: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을 비워버리고 무위자연으로 돌아가야죠. 무위자연으로. 그러면 이 이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를 할 때, 생사 변화를 할 때, 이러한 심경으로 생사는 변화일 뿐이다. 이런 심경을 항상 갖는 것이죠.
1: 네.
2: 불변의 영성의 세계가 있는 건데,
1: 네.
2: 그거는 생각을 끊었을 때 불변의 생각, 영성 자리거든요. 생각할 때는 이미 변화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의한 것이지,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거는 불변, 변 그렇게 언변으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1: 네.
2: 이것을 유무를 초월한
1: 네.
2: 유무를 초월해 있으면서 생사 거래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유물 초월을 해서 생사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 아니고
1: 네.
2: 유물을 초월했으나 유무거래가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1: 네.
2: 유무거래가 있으면서 유물을 초월해 있고 유물을 초월해 있으면서 유무를 거래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1: 네, 네, 네.
2: 다만 이것이 공의 입장에서 볼 때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비었구나 하면 빈 것으로 말하고 찼구나 하면 찬 것으로 말하는데 네. 본래 그 자리는 비고 차고가 없다.
1: 예.
2: 비고 차고. 무의자연의 자리는, 무의유화의 자리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사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비었구나, 찼구나, 변화하는구나, 생사로구나, 이렇게 판별한다. 그 말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임금님이 네. 신하한테 이제 정사 얘기가 아니고, 예. 그냥 한가하게 하는 얘기죠. 자네는 밤에 잘 때 쉬움을 이불 밖으로 내고 자는가, 이불 안으로 들여놓고 자는가, 아, 뭐 물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하가 생각해 보니까, 태조 내가 잠을 잘 때, 그때는 다 쉬움을 길렀잖아요.
1: 쉬움을 같기도 하고.
2: 이불 밖에다 내놓는가, 안에다 내놓는가 모르겠어.
1: 네네.
2: 대답을 못했어. 어떻게 잔다고. 그 나중에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잘 때 내가 쉬움을 밖으로 내놓냐, 들이보느냐 하는 게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1: 네, 능 것 같기도 하고, 안 능 것 같기도 하고.
2: 이와 같이 모르죠,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쉬움을 내놓기도 하고, 들여놓기도 한다, 이 말씀이죠. 그와 같이 진리는 유무 초월의 입장인데,
1: 네.
2: 현상적으로 본다면 유에서 무로, 무에서 무로, 변화하는 것 뿐이죠.
1: 예.
2: 그와 같은 것인지, 거기서 생각을 내면 틀려.
1: 자, 일호상 진리를 그 말씀하시고 얘기할 때, 일호상 진리의 내용에 불생불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2: 예.
1: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 불생불멸,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그 다음에 유무초월의 생사문. 어떻게 좀 같을까요? 틀릴까요?
2: 불생불멸하고
1: 네.
2: 불생불멸은 공한 자리 아닌가요?
1: 네네. 네.
2: 불생불멸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는 건 공이거든요.
1: 네.
2: 그런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는 것이 없거든요. 다 생과 멸이 항상 변하고 있어요.
1: 네.
2: 이 세계는
1: 그런 불생불멸을 얘기할 때 죽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2: 말고. 네. 생각으로 생각하세요.
1: 네네.
2: 생각이 일어나는 것하고 생각이 멸하는 것, 여기를 기준을 쓰세요.
1: 예.
2: 사람이 현상무리건이 있다가 없다가 기준을 쓰지 말고
1: 네.
2: 형상 없는 마음이
1: 네.
2: 생각이 있다가 생각이 없다.
1: 없다가.
2: 이런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생멸의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죠.
1: 네네.
2: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
1: 네.
2: 말씀 아닌가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자리를 공이라 그러거든요.
1: 예.
2: 생사무이라는 것은 공원 자리에 그치지 않고 생사거래가 항상 있으면서 생사거래가 없고
1: 네.
2: 그렇게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 경지예요. 둘인데 공과 색이 둘인데 공과 색은 둘이 아니다. 성품과 마음은 둘이 아닌데
1: 네.
2: 성품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어떤 분은요. 성품을 설할 때 성품은 물든도 없고 동함도 없고 완전 분리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죠.
1: 네.
2: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 말은 완전히 돈공한 상태다 그러면은 전혀 생각이 없단 말씀 아닌가요?
1: 네.
2: 근데 생각이 전혀 없는 세계가 있나요? 생각은 무의자연한 거예요.
1: 네.
2: 생각은 가령 예를 들면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 그런 세계가 있을까요? 완전히 공한 세계가 있겠어요?
1: 네.
2: 하늘과 땅은 항상 있어요.
1: 네.
2: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공한 거예요. 공한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생각을 굴려서 내가 생각을 공하구나 하면 공한 것이고
1: 네.
2: 변하는구나 있구나 하면 있는 것이고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네. 본래 진리의 구경체는 그런 것 저런 것이 예, 없다 예. 이 말이에요. 네. 그런 것 저런 것이 없다 네, 그 말이에요.
1: 네, 네. 말씀 그 바로 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2: 본원이요.
1: 네네. 사은의 본원이요.
2: 사은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관계. 그것이 본질 아니겠어요? 네. 천지가 없어서 살 수 있겠는가?
1: 네.
2: 부모가 없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꺼내지 않았어요?
1: 네, 네.
2: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관계를 네. 네 가지로 나눈 것이 사은이거든요?
1: 네. 네.
2: 그 이제 사은은 인간 본위로 된 것도 같고
1: 예.
2: 생명 본위로 된 것도 같고 그래요. 이 생명체로 태어나면 네 가지 은혜 속에서 산다. 잘 살고 평화스럽게 살고 은혜 세계에 살려면은 사은을 신봉하고 사은을 봉행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사은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사은 그 근원이 이런 세상에서 나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1: 예.
2: 마음과 성품은 본래 둘이 아니다. 이 원리예요.
1: 예.
2: 사은과 이론상도 둘이 아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는 사은 즉 이론, 이론 즉 사은 그래요.
1: 네.
2: 그러니까 사은의 근본은 이론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둘로 딱 나눠져 버려요. 사은의 근본은 이론이다.
1: 예.
2: 그런데 사은 즉 이론이다 그러거든요 또.
1: 네.
2: 그건 사은이 이론상과 둘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론상과 네, 네, 사은이 네. 둘이 아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어떤 논리로 이렇게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서
1: 네.
2: 마음을 거두고 보니까 이론이 되고
1: 네.
2: 마음을 내고 보니까 생각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1: 네, 네, 네.
2: 그것이 둘이 아닌 것인데 마음을 내는 자리하고 거둔 자리하고 둘로 보는 마음으로 딱 칼을 타는 거예요.
1: 예.
2: 이게 이것을 이해할 때 꼭 둘로 딱 나누어서 보는 견해에 멈추면 잘못할 수가 있어요.
1: 예.
2: 둘 아니라는 그런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가 될 거예요. 둘이 아니다.
1: 네, 네, 네. 사은 관계에서 동포운

0: 하고 서로 없어서는 살수 없는 은혜 관계인데
1: 네.
0: 마음을 잘못 쓰고 심행을 잘 못했기 때문에 차차차차 어두워지고 차차차 좁아지고 차차차 해롭게 되었단 말씀이죠. 그렇게 된 것이 짐승의 세계예요. 짐승의 세계만이까지요. 저 그냥 보이지도 않을
1: 예,
0: 만큼
1: 미물,
0: 작은 미물의
1: 곤충, 뭐,
0: 세계도 있고.
1: 박테리아.
0: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락한, 퇴보한 그런 세계를 기준에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기본이 서로 잘 살게 하는, 없어서는 살수 없는 관계로 되었다. 그 미물의 세계에도 하늘 땅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1: 네, 뭐, 그,
0: 미물의 세계도 부모가 없으면 못
1: 예.
0: 살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1: 네.
0: 건데, 이제 은혜로 사느냐 하는 문제는 솔직히 좀 다르지, 차원이 다르죠.
1: 네. 그럼 이제 대종사님께서 진급기에 있을 때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네,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구가 좀 진급기에 있단 말이에요.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도 진급된 그런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을까요?
0: 볼 수도 있겠죠. 볼 수도 있겠는데, 한번 그 짐승의 세계로 떨어지면요, 참 올라오기 어려워요. 그 생각하는 범주가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있으니까 지금 진급하는 것이지, 한번 떨어지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수요가 많아지고 사람의 수요가
1: 인구가
0: 줄어들고 하는 것은,
1: 엄청나게 좀 늘었거든요.
0: 그런 것은 그 영혼이 꼭 짐승이나 이렇게 미물의 세계에만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법계에서 영성만으로 있다가 오는 경우가 퐁 많거든요.
1: 그렇게 봐야
0: 그러니까
1: 되겠군요.
0: 예, 그 말은 영혼이 우리의 성품이 형상 없는 법계에 많이 머물기도 하고 또 이제 양시대가 돌아오면은 이 현실 세계에 많이 돌아와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다. 그렇게 이쪽 물을 벗어서 이쪽에 붙고 이쪽 물을 벗어 이쪽 물에 붙는 것과 같이 그런 현상이다. 이게 진급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아래 단계에서 윗 단계로 발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1: 여러 가지로.
0: 불어났다. 불어났다 줄었다. 불어났다 줄었다 한단 말이에요.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하는 이론상 서문에도 있지 않아요. 제일 아래 진공묘유 진리가
1: 네, 무식한 건데.
0: 무시관급에 은현자재
1: 네, 운전자재.
0: 은현자재는 은현이 뭐입니까?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그 작용이에요.
1: 아무튼 동물의 세계에도 인간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이 참새란 놈이, 이 나락을 집어먹는 게, 그 자그마치 엄청난 양을 먹거든요. 중국에서 그뭐 지도자가 참새를 앉질 못하게 해라. 그 지치면 잡아라. 그냥 꽹뱅이니 뭐꽝 소리 나는 걸다 들판에 들고 나가서 참새가 앉질 못하게 해가지고 참새를 이제 다 전멸을 시키고 났더니 병충해. 참새 이 새들이 잡아먹는 병충해들이 그냥 막 난리가 나가지고 곡식이 더 줄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기아로 인해서 몇십만 명이 죽는 그런 그 우를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도 그 세계의 약육강식이 있지만 인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백지 한장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밀접한 그런 관계가 꼭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 생물학과에서 사람이 짐승을 막 잡아먹는데 그 앙화가 재앙이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돌아오는가? 짐승보다 아랫계급. 저 아랫계급으로 인해서 사람이 전멸하는 경우가 온다. 이런 학설이 있거든요. 예. 미물을 자꾸 아랫계급을 잡아먹는데 이렇게 아랫계급을 잡아먹으면 저 아래 것이 또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 아래 것으로 인해서 고등동물인 사람이 전멸할 경우가 된다. 그런 학설도 있었어요.
1: 아무튼 그래서 천지부모 동포 범죄의 본원 자리인데 이렇게
0: 보는요.
1: 하고. 네네.

0: 재벌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재벌조사와 본부 중생이 두 개 다 나눠져 있는데
1: 사은의 본원이시오 한 말씀을 네. 우리 모두는 이론상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아주 명심해야죠.
0: 이론상 진리로 돌아가자. 네네.
1: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을 바꾸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을 베풀고 활동을 하면서 사는데 전부 너희 마음으로 돌아간다.
0: 네.
1: 너희 영혼으로 돌아가나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네. 사은의 세계가 이론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0: 네.
1: 형상,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물의 세계가 숨 쉬고 먹고 입고 의식주 생활의 세계가 전부 이론상으로 돌아간다. 내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이론상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0: 당연합니다.
1: 그걸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0: 네네네.
1: 모두 그 규일처, 규일처가 이론상이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항상 그 수양을 할 때 마음법 규일 일귀하처
0: 네.
1: 그것을 많이 공부하거든요. 마음법 규일인 일귀하처 그걸 공부하는데 마음법 규일 소식이에요. 마음법 규일 소식을 잘 깨달아야 이론상을 알게 되고
0: 네.
1: 이론상을 깨닫고 활용을 해야 광대무량한 낙원세의 주인공이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돌아가는 자리가 마음인데 어찌 네가 마음을 놓고 욕심으로 일하고 경계 속에서 거기에 묻혀 사느냐
0: 네.
1: 그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0: 네.
1: 세불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말은 우리가 그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자유로운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0: 네.
1: 빈부차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남용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가난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평등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인류 목표예요. 그것이 평화의 세계라고 보는데 사실의 세계에서 평등을 추구한다고 해도 정신의 세계에서 차별이 있단 말씀이죠.
0: 네.
1: 그게 지우 차별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아무리 평등한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낸다 해도 지우 차별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0: 네.
1: 재벌조사 본부 중생이 지우 차별이라는 거예요.
0: 네, 네.
1: 지혜가 매몰되었느냐,
0: 네.
1: 지혜가 밝아졌느냐, 깨달음 네. 얻었느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0: 네, 네.
1: 그 차이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지우 차별이 있지만은 성품 자리에는 너 근본 마음 자리에는 지우 차별이 없는 거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0: 네네네.
1: 이 말씀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늘 내가 어리석다 해도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표상해 버리잖아요.
0: 네.
1: 그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나는 참 어리석어 그런 생각으로 딱 자기를 점을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네. 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본래 어리석지 아니하고
0: 네.
1: 저 사람도 본래 어리석지 아니하고 그 관념이 그 아주 명석한 통찰한 관념이 본성을 아는 사람의 관념이죠. 그게 이제 처처불상 다 불심 불성이 있다. 그 가르치는 말씀만 바로 그거예요.
0: 네.
1: 지금 중생으로 현실적으로 고통방송 있는 현실로 나타나 있지만은 그 근본은 불성이요. 그 근본은 성품 자리를 여의지 않은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벌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이요. 이 말씀은 부처도 중생이 될 수가 있고,
0: 네.
1: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고,
0: 네.
1: 이것이 바로 성품을 오득하고, 성품을 수호하고, 성품을 잘 활용하느냐, 그 여하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0: 네,
1: 않다.
0: 네, 네, 네.
1: 그런 뜻이거든요.
0: 네, 네.
1: 우리가 그 받은 생각을 하면서 생각대로 고뇌를 해요.
0: 네.
1: 생각함으로 고뇌가 생긴 것이거든요.
0: 네.
1: 고라는 것이 어디서 생각하거든요. 생각함으로 고가 생긴 것이죠.
0: 네.
1: 근데 그 생각 그 자체가, 생각 그 자체가 본래 성품에서 나온 것이지 생각 그거는 있는 것이 아니다.
0: 네.
1: 그 말씀은 성품으로. 생각으로 인해서 고뇌가 생기고 고가 생기고 했으니까, 생사가 생기고 했으니까, 그 생각의 근본이 성품인 것을 잘 네. 오득하면, 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생사 문제, 걱정하고 있는 고락의 문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0: 네, 네.
1: 생사 고락이 네. 해결되는 거예요.
0: 예, 예. 자, 이제 오늘 마치면서, 그 프랑스 사람들이, 사람이 아주 원만하고, 말도 잘 인격이 좀 갖춰지고 아주 좋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보드로 와인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1: 보드로 와인이 왜? 네,
0: 보드로 와인이, 보드로에서 와인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좋은 와인이. 숙성기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거죠. 와인이 될 때까지 숙성기간을 갖고.
1: 잘 익은?
0: 네, 잘,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보드로 와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의 시간을 더 숙성시키고 깊게 하고 넓게 하고 해야지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깊고 좋은 말이 나오지 생각 없이 말은 던지는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같다. 아무튼 그 숙성된 모든 생활과 언어와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단단히 먹고 다음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5: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의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대종사님께서는 세 가지 생각을 취사하는 대중으로 삼다니, 첫째는 자기의 세운 바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는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를 대중으로 삼은 즉 공부가 항상 매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사가 자연 골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계를 당할 때 세 가지 생각을 취사하는 대중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가 항상 매하지 않고 모든 처사가 자연히 골라지려면 어떤 생각들을 취사하는 대중으로 삼아야 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길을 가되 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기 쉬우며 일을 하되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 도리어 실수가 있기 쉽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결같아야 일행삼매의 공부를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 도리어 실수가 있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사심과 잡념을 버리고 오롯이 그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까요?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WBS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는 맑고 밝고 훈훈한 멜로디가 가득한 곳.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상생의 멜로디를 듣고 계십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 종사님께서는 우리 사업기관이 여러 가지로 버려 있으나 전체가 다 우리 사업이니 항상 자기 맡은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사업을 두루 생각하라. 맡은 일에 구분이 있고 선후와 대손은 있을지라도 다른 사업을 무시하면 원만히 우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나니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서 전체 사업을 내 일같이 살펴야 참으로 큰 사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일에 구분이 있고 선후와 대손은 있을지라도 다른 사업을 무시하면 우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큰 사업의 주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공심이 나고 공심이 나야 단합이 되며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화하는 참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야 공심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시방을 화하는 참 주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할 마음 공부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 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미용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